식들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노동신문을 개관해 드렸습니다. 무더위 거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의 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보도입니다.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에 거창한 변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장엄한 진군 여정에서 남녀 평등권 법령 발포 80살을 뜻깊게 맞이한 온 나라 여성들은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번건적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 위에 여성 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꽃피워 주신 절세 위인들께 최대 경의와 담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여성 중시, 여성 존중의 숭고한 뜻을 받도록 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조선 여성운동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존엄은 영리의 탄상에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의 정과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혁명일화들은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 사진을 찍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전하는 혁명이라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 사는가를 다시금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보건시설과 방직공 재사공들의 합숙을 훌륭히 일조세워 주시고 여성 오존 시회를 조직하도록 하신 감동 깊은 이야기들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 위인의 한없이 고귀한 풍모를 감동 깊이 전하고 있습니다.
1: 평범한 여성들을 노력혁신자로 공로자로 키워주시며 모든 소원을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두 번이나 들어주신 서원, 탁구 선수가 본 위인들의 모습을 비롯한 혁명 일화들에 오려 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혈의 계정으로 키운 한 처녀를 처녀 어머니라 불러주시며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갈 일념이되 백두대지에 뿌리 내린 세 쌍둥이 자매의 소행을 시대가 낳은 청년들의 미덕이고 본보기라고 치하해 주신 이야기는 노동당 시대의 새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총대를 잡고 저국보의 처소에서 청춘을 바치고 가는 여성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운덕을 전해주는 혁명이라들도 많습니다. 해유직에 아쉬워하는 요병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오랜 시간 그들을 한명한명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사연 깊은 이야기는 위대한 어버이의 혁명 용도의 요정 위에 태어난 혁명이랍니다. 여성 비행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조선민군 제1차 비행사 대회장에서 친히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여성 포병들의 훈련 성과를 축하해 주시며 포연설인 훈련장에서 그들 모두를 한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화폭을 남기신 경의하는 원수님. 군인 가족들을 총진 병사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12월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 열성자 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여성 혁명 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들이라는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나란히 모셔진 기념사진, 비행사들의 건강을 비행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를 비롯한 혁명이라들에는 군인 가족들이 조국 수호의 길, 애국 충성의 길을 총잡은 남편들과 함께 변함없이 걸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

0: 예슬이가 비껴 있습니다.
1: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여성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공산주의 어머니라는 가장 신성하고 긍지 높은 부름으로 빛내어 주시며 개 같은 은종을 베풀어 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영상은 오늘도 인민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하고 사회와 가정 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조국의 부강 번영에 특출한 공헌을 한 여성들에게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 어머니 용례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진정 이땅 위에 여성들을 위한 사랑의 소사시를 선호와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품이 있어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지위가 시대의 탄상에서 감높이 빛나고 있습니다.
0: 그다음 저국해방전쟁 승리 70세돌을 맞으며 26일 제중조선인 총민 앞에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길림유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제중조선인 총민 앞에 제중조선인 총련협회, 제중조선인 여성협회, 제중조선인 총민 앞에 길림지구협회 길림시 지부, 제중항일혁명투쟁연구자 황백하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또한 중국 심양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높이 모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상사진문헌에 제중조선인 총련 앞에 일꾼들이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수록한 영화문헌에 대한 학습이 제중조선인 총윤 앞에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은복 의장을 비롯한 제중조선인 총윤 앞에 본부 일꾼들과 련용지구협회 심양시 지부 회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1: 전국 대학생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2026과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가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와 발표회는 모든 대학생들이 학습과 과학 탐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장성과 전망적인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높은 실천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대학생들이 창안한 322여 건의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출품되고 1,700여 건의 과학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전시회와 발표회에서는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교수 방법 개선에 이바지하는 창안품들과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폐막 모임들이 29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대학생들에게 우승컵과 표창장 등이 수여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생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2026과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는 대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우위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0: 다음, 레바논군이 26일 나라의 남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군의 정화 합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최근 이스라엘군이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포사격과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살림집들과 물 공급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의 정화에 관한 현존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레바논 주민들의 귀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성명은 단죄했습니다.
1: 그다음 나달 보관 관리를 잘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봄내 여름 내 애써 심고 가꾸고 고도들인 나달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나달 보관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달의 물기 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달 속에 물기 함량이 많으면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나달의 숨쉬기 작용이 세집니다. 그러면 나달 무지에서 요리나 나달이 뜨거나 썩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확한 나달을 철저히 잘 말리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벼와 강냉이, 콩의 물기 함량을 14% 이하로 보장해야 합니다. 강냉이는 고도들인 다음 대체로 이삭을 창자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물기가 많으면 온갖 병균과

0: 물류의 피해를 받아서 나날 무게가 감소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강릉이 이삭의 물기 함량은 30 내지 40% 정도입니다. 이것을 적어도 18% 이하로 말리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삭 보관을 위한 강릉이 창자의 크기와 구조는 해당 지방의 기후 조건을 고려해서 종화돼 이삭이 변질되지 않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나달 보관 관리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보관 장소의 공기 습도를 될수록 낮추는 것입니다. 보관 장소의 공기 상대 습도는 65% 이하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맑은 날 낮에 자주 공기 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석회나 유막 칼슘과 같은 물발성 물질들을 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관 장소의 온도를 될수록 낮춰야 합니다. 나달의 물기 함량이 12 내지 14%일 때 보관 장소의 온도를 6 내지 10도씨로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찬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주는 식으로 보관 장소의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 장소의 온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보관 과정에 생겨난 탄산가스를 날려보내게 되므로 나달을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 창고를 철저히 소독하고 쥐나 새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강경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무더위 거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 전쟁 로병들과 전식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 7월 28일 자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 로병들과 전식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시었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오미에도 서운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자국의 불멸할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정신을 세계를 이어 빛내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부국강병의 새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천하제일의 영장 위대한 어버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 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적인 연대에 끓어넘친 자전의 녹과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장전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힘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적인 지위와 명성을 정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재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950년대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현역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영세대가 그려보던 부흥 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속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로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모리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로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로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시었습니다.
1: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은 국가사회 발전에 힘있는 역량이며 여성들의 역할을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나아가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표됐습니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진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정희입니다.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진 것,

0: 것은 당시 조선 여성들의 세계적 수건이었습니다. 일제와 지주, 자본가 놈들의 채찍 밑에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남자로 인해 절반도 못 되는 품삯을 받으며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팔려 다녀야만 했던 것이 해방 전 이나라 여성들의 비참한 운명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오직 봉건적 예속과 온갖 착취에 얽매여 복종만 해야 하는 그런 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조선 여성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녀 평등권 복령을 실시하도록 하여 주심으로써 인간의 참된 존엄과 감높은 권리를 되찾게 되었으며 1946년 7월 30일 이날로부터 지금까지 긍지 높은 80년 로정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빛내주신 우리 여성들의 전함과 지위는 오늘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품속에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1: 우리의 사회주의와 조선 여성.
2: 저는 이번에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대 대표로 참가해서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이전 시기 유맹사업을 하면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7차대에도 참가하였고 이번에 8차대에도 참가하는 이런 최상의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정말 일생에 잊지 못할 우리 청비서 동지를 만나뵙는 그 순간, 오보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우러르는 순간 정말이지 꿈만 같았고 별로 하늘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사랑의 답례도 보내주실 때 뜨거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0: 예, 이것은 제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화성구역 화원 3동 처급여맹위원장 차춘미 동지의 목소리입니다. 얼마 전 신문과 방송, TV로는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대의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때 정말 온 나라 인민들이 이런 복받은 여성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축하의 인사도 보내줬습니다. 저에게 초급여맹위원장 동지는 자기는 정말 별로 크게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최상 최대의 믿음을 받아안고 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 원수님께서 기름처럼 다 하시고 나가시게 차 타고 가시다가 다시 멈춰 세워서 차에서 내려서서 담례를 다시 해주시단 말인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 한 생각으로 진짜 잊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화성구역의 인민들은 다 경례하는 청주동지의 사랑을 그 어느 구역 인민들보다 더 받은 이런 행복한 복받은 인민들이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나라를 위한 일, 애국의 길을 먼저 걸어야 되고 남 먼저 공산주의 어머니 대열에 다 같이 들어서야 될 이런 자리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복받은 우리 유맹원들, 우리 여성들,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합쳐서 경례하는 원수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그래서 안주나서나 그래서 수도의 유인들, 달리는 살 수 없는 우리 평양의 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님밖에 모르고 원수님 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고 원수님 이 사랑에 보답의 길만 가는 이런 애국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한마디 말밖에 안 나옵니다.
1: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전형적 부흥의 위대한 개척기와 더불어 흘러온 지난 5년간의 여정 운행은 조국의 전진에 힘찬 박차를 가해온 가장 간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역력히 깃들어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위대한 오보의 그 음성. 해놓은 일은 비록 소박하여도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그 마음이 소중하시어 이처럼 감높은 평가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을 받아하는 복받은 여성들 중에는 만경대구역 식료상품관리소 노동자 안선미 동무도 있습니다.
3: 원수님께서 그 바쁘신 속에서 우리 정말 그 여성들을 믿고서는 그 대해약을 마련해 주시고 그 해약 마련하는 기간에 우리가 그거 수직 조건 하면서 우리도 같은 여성이 아닙니까? 그 여성으로서 정말 그 갓까지 정말 거의 매끼 그 식사 보장에 이르기까지 그 친식 조건도 다그 하나하나다 우리 원수님께서 그 말해줬음 그런 걸 놓고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원수님께서 좀 이렇게 세심하게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정말 그 우리가 근데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말은 할 때마다 내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가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크겠나 그런 부담이 있으면서도 정말 우리 여성들을 그런 대회장에 다 불러주시고 또 마지막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기념 촬영까지 하고 보니까 정말 그 텔레비전에서 화면에서만 봤던 우리 원수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애로운 형상을 뭔가에 우러러볼 때에 야 정말 가장 그 지난 기간에 품었던 그 서원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서원 영화에서 받았을 때 정말
0: 송미동 씨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서원을 별로 할 일이 없는 평범한 여성인 자기가 이루었다고 하면서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혼자서 20여 명의 전쟁노병 동지들의 생활을 도맡아 오랜 기간 친유족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힘이 부치지 않는가고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노병 동지들은 저국이 가장 어려운 때 피를 바치고 자기 한 몸을 내던 영웅들이다. 전승 세대가 없었다면 우리들의 행복도 없다. 바로 그래서 우리 원수님께서 전쟁노병 동지들은 건강하여 곁에 앉아만 계셔도 힘이 된다고 하셨다. 내가 보는 이 길은 우리 원수님 가까이로 가는 길이고 우리 저국을 받드는 길이다. 저는 그때 정말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여성들이라면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고결한 정신 세계를 이 나라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여성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소박하지만 저국을 사랑할 줄 알고 저국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깨끗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당의 배려로 화성지구의 새 집도 받아안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녔으니 자기는 정말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 우리 본심을 모시고 사는 국민된 궁지를 느끼면서 야 내가 나가서 일을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더 잘해서 우리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제 그저 이제 한 가지 서원 나왔다면 이 자국과 인민을 위한 우리 원수님의 그 사색과 그 심혈에 나도 무엇인가 좀더 따라줘서 더 많은 일로서 그래서 우리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1: 결코 평범하게 흘러오지 않은 한해한 해를 돌이켜보며 조국 앞에, 가정 앞에 언제나 떳떳하기 위해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친 이런 강의한 여성들의 분투어린 자웅이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힘 있는 현장 경제 선동으로 세민트 증산 투쟁에 떨쳐나선 남편들을 크게 고무해주고 어려운 일감들도 스스로 맡아 헤집긴 상훈인 여성. 나라의 소탄산을 더 높이 쌓아나가기 위해 분투하는 남편들, 자식들과 한 전호에 선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기울여온 장성의 여인들의 마음도 오려있고, 령성과 락원, 강선을 비롯한 전면적 발전의 중요 전구들마다에서 이룩되는 기적적 성과들에도 우리 여성들의 유달은 수고와 뒷받침이 초석으로 고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를 굳건히 떠받들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강인한 조선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오늘날 모진 고난 속에서 승리를 장조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이 이 땅에 무수히 새겨가는 영광의 역사 속에는 총을 쥔 군인도 있고 뛰어난 두뇌를 가진 과학자도 있으며 그의 땀을 성실히 바쳐가는 노동자도 있고 근면한 농사꾼도 있다고.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영예의 가장 높은 단상에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조선 여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서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제인가는 육체는 연약해도 강직함이 느껴지고 애견 얼굴에도 용감함이 엿보이며 그런 자욱이 역력한 주름 깊은 모습에서 더더욱 존경이 가는 그래서 피할 법이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우리 조선 여성들의 특유의 매력이라고 그 누군가의 사랑하는 어머니일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일 것이며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우리 조선의 여성들은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있어 참으로 세상 그 어느 나라의 여성들과도 비할 바 없다고 감 높은 평가를 주신 경향 총비서동지이십니다.
0: 네, 제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훌륭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인민의 공화국의 창건도 앞에 있었고 중요 산업 국유화와 같은 사변도 앞에 있었던 그처럼 분망하신 세덕호 건설의 처행길에서 우리 실용님 외소 여성 문제를 그처럼 중시하시고 남녀 평등권 법령 발포라는 역사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 주셨는지 또 우리의 경애하는 청업이서 동지께서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성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여성 근로자들의 서행도 감높이 헤아려 주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셨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 조선 여성들, 평범한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이 나라를 뚫어뜨는 든든한 기둥이 되길 바라시는 절세 미인들의 숭고한 사랑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조선 여성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한시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삶의 요람이고 생의 전부입니다.
2: 그래서 원수님밖에 모르고 원수님 곁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고 원수님 이 사랑에 보답할 길만 가는 이런 애국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 한마디 말밖에 안 나와.
3: 나도 무엇인가 좀더 따라져서 도망 일러서 그저 우리 원수님께 꼭 기쁨을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1: 사회주의라는 도전에서 조선 여성들이 더 강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80년간 다지고 다져온 힘과 위용으로 세계를 놀려오는 조선 여성들의 눈부신 위력이 어떤 것인지. 80년 전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를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역사의 선언이 이 땅에 메아리 쳐옵니다. 두고 보시오. 수백 년 잠자던 우리 여성들이 이제 무슨 힘으로 세계를 놀려오게 될 거요.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1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러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980년에 창작된 가요 범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술영화 14번째 겨울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누가 보건 말건, 누가 알아주건 말건, 과학탐구의 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서정적 주인공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후 중기 해상 예보. 13시와 14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고 14시 28분 절세계 미인들과 우리 여성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와 19시에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쟁 노병들과 전시국 노자들을 만나시고 기념 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6시 3분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9시 39분 쇠물 이런 제목의 시 한 표를 들으시고 20시 보도, 20시 13분 흉흉쪽 단군소리 전송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길기 예보와 중기해상 예보가 있습니다. 22시 보도, 22시 29분 방송국 시대의 첫자리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오늘은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88시대는 뜻깊은 날입니다. 1946년 7월 30일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의 권리에 관한 법령이 태어난 것은 인류 법전사에 특기할 일이며 지난날 우리 여성들이 피눈물 나는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커다란 사변이었습니다. 기자와 만난 여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향숙 동지는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여성들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 값높은 삶은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아래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사회발전에서 여성들이 지닌 위치와 임무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주재정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시며 여성동맹을 힘있는 애국집단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여맹원들을 정치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사회주의 애국사업에 헌신하는 참다운 여성혁명과 열렬한 애국자로 키울 때 대한 사상, 여맹조직을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나가는 공산주의 어머니 집단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해서 새세대 여성운동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은 우리 여성들이 훌륭한 가품과 구품을 갖고 나가는 힘있는 용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게 하는 거기한 지침입니다. 우린 여성들, 어머니들을 시대와 육사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신 오보이의 숭고한 사랑은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연설과 올해 38 국제부녀절에 점하여 하신 뜻깊은 축하 연설, 그리고 상원과 천송, 회양을 비롯한 기적 창조의 전구들을 찾으시어 하신 격동적인 연설들에도 우려 있습니다.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동실하게 솟아오른 노동자 합숙들과 현대적인 체력이지들에도 우리 아이들의 세계복과 학용품이도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다시 맞은 종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만 한없이 위대하고 자유로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용도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 조선 여성들처럼 복받은 여성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0: 여성들을 사회의 꽃, 시대의 꽃으로 보란듯이 내세워주고 국가 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용량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당의 품에 안기었기에 우리 여성들은 가장 행복하고 긍지 높은 삶을 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당의 령도 따라 조선 여성 운동사의 새 페이지들을 써온 여성동맹의 활약과 더불어 조선 여성들의 고귀한 풍모가 시대 앞에 새롭게 떠오른 연대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여맹중앙위원회 부장 리용옥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당중앙의 용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도록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인력을 안고 지난 5년 동안에만도 전국이 40여만 명이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자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제 8차 대 결정 관철로 들끓는 주요 전교들마다에서 여맹대격대 활동과 전일하기 운동을 비롯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에 힘있게 전개되어 어기는 개혁의 성과적 수행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장래를 골머질 계승자들로 교양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50여 명의 여성들이 공산주의 어머니의 용예상 수상자로 자라났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노력용 칭호를 비롯한 높은 국가 수원을 받는 용예를 지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맹자직들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등을 힘있게 벌려 전동맹적으로 2,676개의 여맹자직들이 본보기단이 전용단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0: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7월 17일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총신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엄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어 국가의 부흥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쟁에서 강의한 종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조선 여성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끝없이 빛내어 갈 것입니다.
3: 참다운 여성 정신, 여성 존중의 대화원에서 바람찬 삶을 누려가는 온 나라 여성들이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88을 끝없는 긍지 속에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여성들 속에는 저국의 부강 번역이 참답게 이바지에갈 불같은 애국의 재앙을 안고 일도마다에서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여성혁명가, 여성애국자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또 밀어나가는 힘 있는 역량으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당의 품,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볼수 있는 산화법입니다. 우리 여성들을 조국 번영을 위한 성읍이 가지 않은 혁명가들로 키워주고 이끌어주신 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으로 원동력으로 진함없는 생의 활력소로 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애국의 바람찬 길에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생을 빛내고 있습니다. 꽃나이 처녀 시절부터 수십 년 세월 다기대 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많은 천을 생산한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의 공은방직공 여성과 뜨거운 정성 높은 의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안겨준 황해북도 종합병원 안과 책임의사의 모습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고귀한 부름과 함께 우리 여성들의 삶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기억 속에 소중히 새겨져 있는 구봉룡 일가의 모범을 본받아 권한행군 시기부터 가족 소대를 묻고 도로관리에 깨끗한 지성을 바쳐온 남포시 한국구역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도로보수관리대 노동자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여 년간을 하루와 같이 우편통신 초서를 지켜온 중강군 최신소 우편부원은 집단과 통제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시대 여성 혁명가들입니다.
0: 청진시 라남구역 상하수도 난방사업소에서도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용수 보장을 위해 헌신한 여성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가 배출됐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대수술을 받은 몸이지만 그는 자기 일터를 떠나지 않고 솔비들의 정상 가동을 원만히 보장해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뽐프 운전공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안고 훌륭히 키워 인민군대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 내세웠으며 한 생을 우편통신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적극 도와주고 친자식도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떠밀어준 창도군의 한 여성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공산주의 오모니 용의상 수상자로 됐습니다. 수십 년간을 혁명사적 부문에서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는 데 이바지해온 황해북도 혁명사적관 교양과장과 랑님 혁명전적지관리소 장골수경지 강사, 남포혁명사적지관리소 관리원도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공로자들입니다. 전화의 불비 속에서도 포전을 떠나지 않고 농업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던 전세대 농민들처럼 올한해 포전에서 나라의 쌀떡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성 공로자들도 많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니탄을 캐내서 지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해마다 많은 알곡을 생산한 배감군 동계농장 제1작업반 반장과 농장원 세대마다 질 높은 고름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해서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을 뿐 아니라 작업반원들의 분배목도 누려준 운전군 농업경영위원회 소삼작업반 반장을 비롯한 여성 혁신자들의 애국적 소행은 우리 시대 애국 농민들의 참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그대로 응변해주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 사업을 국사 중에 국사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을 깨끗한 양심과 높은 교육 성과로 받들어가는 여성 공로자들도 시대의 단상에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30여 년간을 교단을 지켜가면서 세 명의 딸들을 교육자들로 키웠으며 언어장애로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던 어린 학생을 맡아 정성을 기울여 다른 학생들과 나란히 배움의 글소리를 낭낭이 울려가도록 한 신흥군 동고 고급중학교 여교원의 미건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포체육대학 중경기학부 류기강좌 교원 겸 과학연구과 지도교원은 어머니 조국의 용의를 세계 앞에 남김없이 떨친 여자 류기강좌를 키워냈으며 신의주 제1중학교 외국어 강좌 강좌장도 교수 방법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였습니다.
3: 30여 명의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자체의 원료기지와 가공 설비를 갖춘 축산기지를 꾸리고 처녀구루에 감나무를 심어 군 안에 다가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매일 고기와 달걀, 곶감을 안겨준 고산군 식료 수매 종합 상점 경리와 구역 주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교구역 양곡관리소 지배인의 사업 작품과 입번세는 여성 일꾼들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안의 50여 개 대상 건설들에 참가하여 거금 미장공으로 한생을 빛내인 용림군 건설여단의 여성 노동자, 탄부들의 푸짐한 식탁을 위해 악을 타고 노력하여 탄광에 없어서는 안 될 법회로 떠받들리고 있는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협소 전성청년탄광축산작업반 반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식도 변심도 없이 일편단심 당을 따라 애국의 한계를 꿋꿋이 이어가는 참된 여성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위대한 새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0: 다음,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여든돌 기념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의 실화무대 우리는 조선여성이 29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여맹일꾼들, 평양시안의 여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봉건적 구속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켜주시고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신 절세위원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가 조선여성운동사의 특기할 대회합으로 성대히 진행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요라의 사랑과 종의 세계를 전하는 이야기는 장례를 위대하신 오보이에 대한 담없는 흠모의 종으로 휩싸이게 했습니다. 원군을 제일가는 애국으로 간주하며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병사들을 찾아 변함없이 원군길을 걷고 있는 여성들과 조국의 융성 번영을 위해 여러가지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 있는 여맹원들이 무대에 오르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며 덕과 정으로 사회주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갖고 오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과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참된 여성혁명가, 진정한 애국자, 공산주의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위대한 당주왕의 두리에 굳게 뭉쳐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변함없이 걸어나갈 여성들의 혁명적 열정을 더해준 실화 무대는 노래 우리 조선 만세, 당이여 그대 있게로 끝났습니다.
3: 다음, 전국 학원 원아들의 체육경기 2026이 27일부터 29일까지 신의전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학원들에서 선발된 220여 명의 선수들이 축구, 배구 종목들에서 승부를 겨루는 체육경기를 관계부문 일꾼들과 원아들이 관람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세상에 부름없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며 연마해온 체육기술을 잘 보여준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축구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축구 결승경기에서는 평양시 팀이 우승했습니다.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된 배구 결승경기는 함경북도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체육경기에서는 함경북도가 종합 1등을 쟁취했으며 평안남도와 평양시가 각각 종합 2등, 3등을 했습니다. 우수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컵과 메달 등이 수여됐습니다.
0: 다음 소식, 나이지리아의 카두나주에서 26일 정체불명의 무장악당들이 한 마을을 기습해서 30명 이상의 주민들을 살해했습니다. 악당들은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해대고 살림집과 상점들에 불을 질렀습니다. 부상자들의 상태가 심한 것으로 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최성원,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4: 날씨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라손시와 소이안,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었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깨였습니다. 그리고 회창, 신도, 대관, 요난, 개풍에서 한때 안개가 꼈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지어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촌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주로 깨이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깨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깨이겠으나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화평, 배감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 내지 1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동해안 중부 이북,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순시와 자강도, 함경북도,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2 내지 2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숙촌, 염주를 비롯한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관, 신평, 경송을 비롯한 소이안, 내륙,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씨, 내일날 최고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실산,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오후에 흐렸다가 개이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33도씨, 신의주 33도씨, 해주 34도씨, 사리원 33도씨, 강계 33도씨, 운산 35도씨, 함흥 38도씨, 총진 30도씨, 해산 30도씨, 남포 32도씨, 라손 30도씨, 개성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해주,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송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에 주로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6도씨, 31도씨, 해주 25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2도씨, 원산 24도씨, 34도씨, 함흥 24도씨, 36도씨, 총진 24도씨, 29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2도씨, 라순 23도씨, 28도씨, 개송 25도씨,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리었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새벽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8월 2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소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일 조선동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지으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터벌가를 보내드렸습니다.

0: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러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내 자국에 울려 퍼지는 애국의 노래.

0: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어머니, 우리 당을 노래합니다.

0: 서생중앙방송입니다. 경야님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 수리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용량입니다. 전면적 국가 부흥이 새로운 전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오늘의 청진군 대회 속에는 혁명의 이익을 지켜 값높은 삶의 자국을 사려가는 우리 여성들이 있습니다. 절세의 위인들과 우리 여성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만 우리 여성들처럼 참된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보람 넘친 삶을 누려가는 여성들은 없습니다. 저국의 방송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여성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 후대 교육사비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여성 교육자들과 소중한 꿈과 높은 리상을 안고 과학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여성 과학자들, 맡은 처소와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여성 노력 혁신자들. 이 긍지 높은 현실은 남녀 평등권 법령에 발표된 1946년 7월 30일 이 뜻깊은 날과 잇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문제를 단순히 여성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선 혁명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역사적 과제로 내세우셨습니다. 1926년에 벌써 혁명적 여성 대중 조직인 반일 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시고 피어린 항일전의 나날에 여성 조직의 확대 강화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 광복회 10대 강연에서 남녀 평등권 실현 문제를 명백히 밝혀주시고 우리나라 여성 해방운동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셨습니다. 해방 후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성들이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광범한 여성들을 망라하는 조직을 내오도록 하시었으며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표하셨습니다. 역사에는 여성 해방을 표방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서 투쟁한 정치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성 해방을 인간 해방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법화한 사실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가장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사랑의 법전이었다고 하면서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김경심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국이 해방된 후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는 문제를 중요한 가업으로 내세우시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해방 후 덜보셔야 할 일이 그처럼 많으신 속에서도 우리 수령님께서는 여성 일꾼들을 자주 만나시어 남녀 평등의 권리는 누가 선물처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여성들이 새 조선을 건설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 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7월 30일 여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규제한 법령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80년을 헤아리는 기간 우리 조선 여성들은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가장 존엄 높고 궁지러운 삶을 누려올 수 있었습니다.
0: 무지와 몸매 속에서 수모당하며 남전여비 사상의 희생물이 되어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 여성들에게 하루빨리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안겨주고 새 삶의 온덕에 내세워주고 싶으신 우리 수령님의 절절한 심중이 남녀평등권 법령의 조항마다에 역력히 오려 있습니다. 제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제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진다. 제3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 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본 법령은 공포하는 날부터 효적을 발생한다. 정녕 1946년 7월 30일은 병군적 유습과 식민지 통치 밑에서 가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속절없이 시들어가던 우리 여성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역사적인 여성 해방 선언과 더불어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새 사회 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타구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사회적국 건설 시기는 물론 준엄한 자국해방 전쟁 시기에도 전후복구 건설의 나날과 사회주의 건설의 연대마다 조선 여성의 기계를 떨치며 영적 위군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땅 위에 남녀 평등의 새 시대를 펼치시고 혁명의 연대들마다 여성들의 역할을 높이며 그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원만히 갖춰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한 가정의 울타리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여성들은 정녕 얼마나 존엄 높고 긍지 높은 삶을 빛내어 왔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장한 일을 하면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대회장에 불러 그들의 토론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남 먼저 박수도 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여성들의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이 사회에 나가 마음 놓고 일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 여성들이 갖춰야 할 품성까지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마음써 오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 이 나라 여성들의 삶의 운인 자유로운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여성들의 권리와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이 땅에 여성 중시의 빛나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신 분은 어버이 장군님이시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오늘도 잊지 못해야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9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63돌째 되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평양 방직공장을 찾으시었습니다. 이날 오랜 기간 공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노력요원들과 새 세대 노력혁신자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오늘처럼 노동당 시대의 여성답게 자기의 명성과 존재 가치를 눈부시게 빛낸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일어난 이 세계적 전변은 혁명성과 전투성이 강한 우리의 여성들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 나가는 위력한 역량이라는 것을 또다시 실증해주고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평양 방직공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공장이고 오늘이 남녀평등권 법령에 발포된 63돌 기념일인 것만큼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오보이 장군님께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으셨습니다. 진정 그날의 감격적인 화폭이야말로 위대한 수령 자유로운 오보이의 품을 떠나 우리 여성들의 값높은 삶에 대하여 순간도 생각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깊이 새겨준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하는 여성들을 그토록 대견하게 여기시며 시대의 영웅 애국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온정 속에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모나먼 길을 당을 따라 억세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으로 향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우리 여성들의 삶이 최절정에서 찬연히 빛나고 있는 것은 경애하는 정비서동지의 따사로운 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애하는 정비서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 가슴 뜨겁게 오려옵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 조직,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새 시대의 거창한 변혁투쟁은 혁명의 이력을 담당한 여성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각급 연맹 조직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상교양 사비에 조력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 여성 고유의 순결 무고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 여성들을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시기에 여성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그처럼 굳건하고 강렬하시기에 경외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여성들에게 참된 존엄과 영예, 삶의 긍지를 한껏 안겨주십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일을 잘하는 여성 일꾼,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실 때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 주시는 분,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청춘 시절을 저국보위에 바쳐가는 여성 군인들이 그리도 대견하시오. 오랜 시간 서 계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분, 품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어 한 생을 바쳐가고 병사들을 위해 온갖 재성을 다하는 여성들을 영광의 탄상에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이십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과 김종숙 평양제사공장 노동자 합숙에도, 평양산운 유선정량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에도, 여성들이 즐겨 찾는 화장품에도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숭고한 뜻 다시만 사랑이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중앙위원회 과장 리옥동무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뜨거운 그 사랑 금기둥 속에 우리 여성 동맹은 지금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번영과 후대들의 행복, 찬란한 미래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그 전투력을 남김없이 과시해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여성들이 이룩한 손가락을 보시면 높이 내세워주시고 넓고 따사로운 품이 하나 역사의 길이 빛날 감동 깊은 합폭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믿음과 운정이 있어 우리 여성들 모두가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여성혁명가들로 더욱 옥색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에 기치 따라 여성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여성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부대가 되자.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를 비롯한 부류의 커전적 러작들을 발표하시어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고 조선 여성 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이십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 우리 여성들의 행복한 삶의 이야기는 대두리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속에서 오늘 우리 여성들은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이륙을 담당한 강력한 역량으로 그 위엄을 떨쳐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여성들처럼 대대로 위대한 수령의 품 속에서 강 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복받은 여성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절세의 위인들과 우리 여성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도입니다. 전년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에 거창한 변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장엄한 진군 여정에서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88살 뜻깊게 맞이한 온나라 여성들은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이 땅 위에 여성 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꽃피워주신 절세 위인들께 최대의 경의와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여성 중시, 여성 존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조선 여성운동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존엄은 용의 단상에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노보이의 열아의 종과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혁명이라들은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전하는 혁명이라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 사는가를 다시금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보건시설과 방직공, 제사공들의 합숙을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고 여성옷 전시회를 조직하도록 하신 감동 깊은 이야기들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를 감동 깊이 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을 노력혁신자로 공로자로 키워주시며 모든 소원을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두 번이나 들어주신 서원, 탁구 선수가 본 위인들의 모습을 비롯한 혁명이라들이 오려 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종으로 키운 한 처녀를 처녀 어머니라 불러주시며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이상과 희망을 꽃피워갈 일념 밑에 백두대지에 뿌리내린 새 쌍둥이 자매의 소행을 시대가 나온 청년들의 미덕이고 본복이라고 치하해주신 이야기는 로동당 시대의 새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총대를 잡고 조국보위 초소에서 청춘을 바쳐가는 여성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운동을 전해주는 혁명이라들도 많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병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오. 오랜 시간 그들을 한 명 한 명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사연기

0: 이야기는 위대한 모버의 혁명영도의 료종 후에 태어난 혁명이랍니다. 여성 비행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 대회장에서 친히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여성 포병들의 훈련 성과를 축하해 주시며 포연설인 훈련장에서 그들 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화폭을 남기신 경의하는 원수님. 군인 가족들을 총진 병사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12월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 열성자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여성혁명 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들이라는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나란히 모셔진 기념사진, 비행사들의 건강을 비행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를 비롯한 혁명이라들에는 군인 가족들이 조국 수호의 길, 애국 충성의 길을 총잡은 남편들과 함께 변함없이 걸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가 빗겨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여성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공산주의 어머니라는 가장 신성하고 긍지 높은 부름으로 빛내어주시며 대해 같은 운종을 베풀어주신 자애로운 노버의 영상은 오늘도 인민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하고 사회와 가정 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조국의 부강 본영에 특출한 공헌을 한 여성들에게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이 수여됐습니다. 진정이 땅 위에 여성들을 위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운동지의 위대한 품위 있어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지위가 시대의 단성에서 감높이 빛나고 있습니다.
1: 조국 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으며 26일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길림용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제중 조선인 청년협회, 제중 조선인 여성협회,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의 지부, 제중 항일혁명투쟁 연구자 황백하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또한 중국 심양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높이 모신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에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일꾼들이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3년간의 조국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수록한 용화문헌에 대한 학습이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운복 의장을 비롯한 제중 조선인 총연합회 본부 일꾼들과 련영지구협회 심양시 지부 회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0: 위대한 당주왕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해갈 온나란 여성들의 지향과 열망이 나를 따라 고조되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에 수백 명 여맹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좋은 구들로 탄원했습니다. 조국의 부강 본영을 위한 길에 아름다운 생애 좌우를 아로새기려는 불같은 열의를 안고 형지산구역, 사동구역의 여맹 초급 일꾼과 여맹원들은 도로시설관리소, 상하수도관리소 등에 보내줄 것을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으며 애국의 한 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여성들 속에는 사회주의 대지를 더욱 풍요하게 갖고 갈 결의를 다짐하며 농장들로 진출해 나선 선교구역과 순환구역의 여맹원들도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철도운수 부문과 석탄공업 부문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 진출한 평천구역, 대성구역, 강동군 등의 여맹원들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단원 진출하는 여맹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8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안의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는 사회주의 건설의 용해로운 일터들로 진출하는 여맹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모든 단원자들이 준엄한 날에나 행복한 날에나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전세대 여성들의 모범을 본받아 당정책 관철에 헌신하는 여성혁명가가 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굳건히 이어가며 당과 조국의 운동에 보답하는 길에서 여성 근로자로서의 삶을 빛내어갈 교리가 표명됐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탄원자들을 위한 평양시안의 여명원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1: 전국 대학생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2026과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가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와 발표회는 모든 대학생들이 학습과 과학탐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장성과 전망적인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높은 실천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창안한 320여 건의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출품되고 1,700여 건의 과학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전시회와 발표회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교수 방법 개선에 이바지하는 창안품들과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폐막 모임들이 2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대학생들에게 우승컵과 표창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전국 대학생 과학기술 성과전시회 2026과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는 대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0: 다음 소식. 일본 오키나와현의 기노완시에서 26일 후덴마 미 공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집회에는 약 1,000명의 각계층 주민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기노완시 의회와 현지 단체들의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성명은 수십 년 동안 미군 비행기들의 빈번한 사고와 소음으로 현지 주민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과 일본이 기지 반환에 대해 합의한 지도 30년이 됐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명백한 시안을 정하고 기지 반환을 다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1: 한편 미국의 시애틀에서 26일 총기류 범죄가 감행됐습니다. 이날 저녁 도시 중심에서 료리 축전이 진행되던 과정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두 명이 죽고 두 살 난 어린이를 포함한 다섯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주민들이 소개되고 조사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철준, 최성훈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룡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974년에 창작된 가요 강손의 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강손의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창조적 이윤회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영원한 충성과 의리로 보답해가려는 강솔 노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7월 28일 조개방 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정을 나누셨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오매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할 명예인 7.7의 승리 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계를 이어 빛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북한병의 새 시대를 가슴 후변이 펼쳐가시는 전하제일의 령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로소 강국전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적인 연대에 끌어넘친 자존의 녹과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창존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심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후세토록 빛내어 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1950년대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용 세대가 그려보던 부흥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노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셨습니다.

0: 선조한 방송입니다. 주체비업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러둥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아이들도 많습니다. 허나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조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나라. 아이들의 교복과 책가방, 학습장은 물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에 위대한 어머니당의 따뜻한 손길이 깃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는 진정 아이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열화 같은 정이 펼친 사랑의 화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2026년 3월 어느 날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들에게 공급할 교복을 실은 한 대의 학생 교복 수송차가 만경대 구역의 온화한 소학교를 향해 달렸습니다. 대형 수송차에 실린 학생 교복은 불과 세 번. 이 소식이 지난 6월 23일 러둥신문에 실렸을 때 참으로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로구나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금 깊이 새겨앉게 됐다고 격정 속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어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우리와 만난 경리 김순희 동지는
1: 며칠 전 사업계에 입학하게 될 우리들에게 교복을 공급하기에 앞서 교복 입표보기를 진행하던 중에 이상치 못했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보험을 잰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명의 어린이가 그새 얼마나 컸는지 새 교복이 입혀보게 되더니 벌써 작아졌습니다.
0: 아이들의 몸재기를 진행한 유치원 교양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잘못이긴 한듯 몸둘바를 몰라했고 교복을 씻건 성원들은 또 그들대로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다 타산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고 합니다. 이제 개학날까지는 불과 며칠. 평양 학생 교복 공장과 평양 학생 신발 공장,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3명의 어린이들이 산뜻한 새 교복을 입고 12년째 꽃대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히 조직됐습니다.
1: 우리는 그날 중으로 긴급조의 사업을 했습니다. 학생 신발 공장과 학생 교복 공장들에 나가서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교복과 신발들을 학교들에 보내줬습니다. 얼마 전 우리 관리소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음의 사랑과 운전이 어린 새 교복들이 더욱 정이 가닥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과 정업원 모두가 떨쳐나서 학생 교복 보관고를 훌쩍히 꾸려놓았는데 이제는 많은 양의 교복을 얼마인지 보관해놓고 제때 원만히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다 완비돼서 이 사업에서 또 한 걸음 내짚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위에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필성제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고 학생들을 위한 공급사업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도달해 나가겠습니다.
0: 취재를 마치고 만경대구역 공업상품관리소를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학생 교복 운반차가 안겨들었습니다. 진정 세 명의 학생들을 위해 달린 학생 교복 운반차에는 세 벌의 교복만 실려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한없이 순간 후대 사랑이 실려 있었고 온 나라 아이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을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정책이 실려 있었습니다.
2: 학생 교복 이야기
0: 이는 위대한 오보의 후대 사랑 속에 새겨진 하마는 이야기들 중에

0: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해 지역 아이들이 특별 기빈이 된 이야기와 조제품 이야기, 그리고 민들레 학습장 이야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또받들려 태어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올려주는 원아들의 6.1절 이야기도 있습니다.
1: 경애한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는 2014년 6월 1일 우리 충양 A군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들어오시는 그에게 6.1절을 맞는 문화들을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다고 존중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희 인사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국제아동절을 맞는 평양 애국 문화들이 보고 싶어 왔다고, 아이들이 명절인데 자신께서 6.1 오지 않으면 어디에 가겠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문화들이 오늘 국제아동절을 맞으며 진행한 유난 모임에도 참가하고 시와 구역의 최동일꾼들,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저희 보고를 들으신 김미안 그이께서는 유난 모임에 참가했던 운하들이 있는 이실로 걸음을 옮기시었습니다. 이때 어느새 알았는지 운하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엎어질 듯 막 달려나왔습니다. 운하들이 노래 제1세지어를 씩씩하게 불러들었을 때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더운데 노래만 하겠는가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몸소 가지고 오신 요구르트를 운하들에게 하나하나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맛있게 먹는 운하들의 모습을 한 명 한 명 눈여겨보시면서 몸이 약한 운하들에게 우리 공복에 영수에 타서 한 달만 먹이면 알도리가 있다고, 어릴 때부터 운하들에 대한 보육을 정상적으로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김미안 그이께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양원들을 둘러보시면서 많은 운하들이 동무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당에서는 운하들을 풀꽃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려고 한다고 확신에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2: 평양 애역원 원장 최성란 동지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젖어옵니다. 애역원의 여러 것을 돌아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세고 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 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훈 원수님. 다음날 애역원에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특별 요리를 차려주도록 여러 차례나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해주시고 일꾼들이 직접 애역원에 나가 원아들을 기쁘게 해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없는 특별 요리였습니다. 혁신자나 공로자도 아닌 철부지 원아들을 위해 이런 요리가 펼쳐졌다는 이야기가 동서고금 그 어느 나라에 있어 보았습니까? 성령이 이것은 후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서만이 마련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특별 연이었습니다. 원산 여가원 애유건이 전하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는 것입니까? 2015년 6월에 못 잊을 화폭을 돌이켜보는 원산 애유건 원장 김경욱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3: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6월 1일 우리 운하들에게 안겨줄 새집이 보고 싶으시오 준공을 앞둔 우리 원산 유가원 애유건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을 담아 원산 유가원과 원산 애유건 준공식을 할 때 중공 태풍은 원아들이 군퇴하여야 한다고, 원아들이 자기가 살게 될 집에 이사하면서 중공 태풍을 자기 손으로 군퇴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것을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게 될 집에 중공 태풍을 군퇴 될 줄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그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화폭이 중공식장에 펼쳐졌습니다. 색동 옷을 곱게 떨쳐입고 기운성스러운 자그마한 손에 가위를 쥐고 중공 태풍을 끊는 아이들, 어린이들의 작은 키에 높이를 맞추기 위해 허리 굽혀 태풍을 누리고 서 있는 군인 군술자들과 유가원 애군의 일꾼들, 실로 처음 보는 이 감격, 격정 없이 대할 수 없는 이 모습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나.

0: 알고 있는 저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리지 못할 비대한 오후의 사랑으로 온 아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시고 활짝 뽑혀주시는 경려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종으로 세차게 꼬르곤 지었습니다.
1: 예로부터 고아란 말은 동정과 불행의 대명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저국에는 부모 잃은 아이는 있어도 부모 없는 소름에 그늘진 아이는 없습니다. 한점 그늘 없이 씩씩하게 자라는 오나들의 행복 넘친 모습. 이는 정녕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꽃피운 긍지 높은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능이 오르릅니다. 2023년 새해의 첫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참관 대표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저국본영의 새로운 한 해를 소년단원들의 밝은 웃음소리, 당찬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위협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참으로 크나큰 힘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아이들에게서 힘을 얻는 당.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신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또 하나의 진모습이며, 여기에 그 어느 당도 따를 수 없는 우리 당의 강인성과 위대함, 무진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사랑의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외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 그 이를 높이 모시어 내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겨 사는 사랑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러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인민생활 향상에 선차적 힘을 넣어 우리 민들이 사회주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 부름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이 땅 위에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그 하나하나가 빛나는 결실로 이루어지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눈부신 실체들마다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최상의 건난을 마련해주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열화 같은 진정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하늘 높이 떠받들어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실 순관기념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시고 인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소망과 요만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우리의 경의하는 송비서동지.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경의하는 송비서동지의 열과 정의 세계를 전해주는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지난 4월에 가슴 뜨거운 사연도 있습니다.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경공업성국장 김정호 동지는 말합니다.
1: 그날 일꾼들을 부르신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경공업 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께서는 당대 구차대회가 경공업법원 앞에 제시한 가업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시기 당에서는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데서 경공업부분이 맡고 있는 위치와 임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의 자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공업 부분의 생산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아낌없이 보장해주어 적지 않은 경공업 공장, 기업 소들을 일신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단 한 개의 경공업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인민들이 실질 덕을 볼 수 있게 만들라는 것이 당 정책이고 당 중앙의 우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렇듯 크나큰 심혈과 러브를 바치시는 속에서도 인민 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한시도 마음속에서 떼어놓지 않고 계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이시어서 일요일의 휴식도 마다하시고 이토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 인민만 꽉 차 있습니다.
0: 오늘도 순간이 어려웁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4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매해 20개 군씩 어김없는 정책적 부합으로 당에서 직접 틀어지고 내밀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들, 다시 말하여 전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킬 의지를 피력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자애로운 그 영상이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공화국 영역에는 인민 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억척불변의 의지입니다.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이것은 인민을 위해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고도 그것을 큰 산의 모래알처럼 여기시며 더 웅변 구상을 펼치시는 분.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곳은 있을 수 있어도 자신의 마음속엔 멀고 가까운 인민이 따로 없다고 하시며 온 나라 인민을 품어안아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의 첫 시작으로 되는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날을 돌이켜보는 곽산군 식료공장 지배인 김광호 동지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2: 지금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이 구절구절이 귓전에 들려오는 듯이 있습니다.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방공업혁명이라는 거창한 변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

0: 내 짓는 이 시각 연년이 새롭게 분배될 지방의 내일을 굴여보느라니 우리가 마주한 투쟁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백배해지고 지방의 모든 시군 천수백만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격을 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의 모든 시군에 현대적인 설비들과 생산 공정을 꾸준히 갖춘 지방공업 공장들을 훌륭히 일도 세우는 것은 실로 고대한 사변적 우위를 가지는 일대 혁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중앙에 비해 지방이 뒤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오랫동안 어쩔 수 없는 상례로 당연한 현실로 임박해왔지만 항상 전국인민들의 생활에 다같이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푸는 것을 자기 활동의 번도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은 이 세계적인 즐거움을 가시는 것을 아무리 아름다워도 과감히 뜸을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내세웠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1: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으로 지방공업 혁명의 잔음한 포성을 울려주신 경의하는 총미서동지. 그때로부터 이 땅의 날과 달들은 전국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새 생활 새 문명을 안겨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미서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이어져왔습니다. 때로는 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사업을 현대에서 지도하시며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할 때리 하여 간곡히 당부하시고 때로는 현지에서 지방발전사업 협의회를 소집하시고 3대 건설 과제를 새롭게 추가할 때리 하여 간곡히 가르쳐주기도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쉼없이 걸으신 현지 지도의 그 자욱자욱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보아주신 형성한 달과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것을 안겨주시려 주신 가르치심들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을 안으시고 끝없는 심혈을 기울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의 경공업 발전에서 커다란 비약을 안아오셨건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뜨거운 격정 속에 안아봅니다. 신포시와 낙원군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오래전부터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바다를 유용하게 이용하여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4전원 회의에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바닷가 양식업의 새로운 표본기지로 훌륭히 꾸리는 문제를 결정으로 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걸쳐 신포시를 찾으시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전까지 당회의 중요 정책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완전 무결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고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이용할 필수 생산수단과 설비, 장비들도 보내주신 절세비인의 대해같은 은정은 신포시의 놀라운 선견을 안아봤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신포시의 눈부신 선견을 두고 부러움을 금치 못했던 낙원군 인민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자유로운 손길이 자기 군에도 와닿고 있는 줄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낙원군에도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의 경이적인 변혁과 아름다운 생활이 깃들게 하시려 그리도 마음 쓰시며 하나하나 구상을 무르익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머나먼 동해 포구에 찾아오시어 그 격동적인 실행 단계의 첫삽도 몸소 뜨셨습니다. 정녕 인민을 위해 그토록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고도 쏟고 쏟으시는 사랑과 정이 부족한 것만 같으시어 새로운 설계도를 끊임없이 펼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아래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함께 낙원군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훌륭히 일도섰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시열의 세계에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세계 위에 우뚝 올려 세우시려는 웅대한 구상이 비껴있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시려는 절절한 이상이 담겨져 있으며 그 시련을 위해 기울이시는 고심어린 사색과 심열, 지성적인 헌신과 러고가 오려 있습니다. 조국과 혁명의 요구, 인민의 수건을 구는 것보다 깊이 새겨가는 분,

0: 그 역사의 구원은 위인도 지니지 못한 위대한 사상가 탁월한 용도력, 강철의 신념과 무지, 완강한 실천력을 지니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시기에 구의께서 구상하시고 결심하시는 모든 것은 역사의 기적이 되고 혁명의 승리가 되며 인민의 복리로 꽃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의 행복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으시며 세상에 천만복을 다 안겨주시려 자신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품을 떠나 삶도 행복도 아름다운 희망도 없기에 이 나라 천만 인민은 국품의 운명의 핏줄을 잇고 삽니다.
1: 대관군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길 동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순엄히 안아봅니다. 원면 이상과 목표를 끝없이 내세우시고 만지무에 만짐을 덧놓으시며 한순간의 정체나 답보도 없이 위민 헌신 열사복무의 여정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위대한 어버이를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러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경의하는 김종우 운동지께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홍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종우 운동지께서 7월 28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에 참가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따뜻한 종을 나누셨습니다.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전승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데 이어 어미에도 소원하던 행복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은

0: 많은 감격과 환희에 십사여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운동 측에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의 불멸한 명예인 7.27의 승리 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수고하는 보국강병의 새 시대를 가슴 후련히 펼쳐가시는 전하제일의 영장 위대한 오보이께 중심으로 되는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김종운동 측에서는 비로소 강국지원기의 첫 페이지를 쓴 수호자들이며 영원히 강대할 우리 국가의 정신적 지주를 마련한 은인들인 전쟁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에게 뜨거운 담례를 보내셨습니다. 김종운동 측에서는 전승의 7.27을 참전세대와 함께 해마다 성대히 기념하는 것은 영웅적인 연대에 끌어넘친 자전의 넋과 억만큼으로도 살 수 없는 필승의 진리를 후손들의 심장마다에 부단히 장조해주는 의의 깊은 계기로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심찬 격려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운동 측에서는 후세토록 빛내어가야 할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재현자, 증전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과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운동 측에서는 1950년대의 준엄한 포화 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특질과 가장 정의로운 힘의 신화를 우리 혁명의 백성의 혈맥으로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전하의 영웅 세대가 그려보던 부흥 강국을 힘있게 당겨오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 노병 전시 공로자들과 함께 계승의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종운동 측에서는 감격의 눈물 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참가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백발을 머리에인 오늘에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환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로당 입장하기를 거듭 축원하셨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한일용용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러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동기춘숨 쇳물. 이 시는 1985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2: 문노니 쇳물이여, 너는 무엇이더냐? 네가 없을 때 우리 피어를 거르며 가슴 쳤고, 네가 넘칠 때내 나라에 전림화가 떴다. 누구든 태어나서부터 너의 신세 입었더라. 이 땅의 모든 곳 너의 신세로 살쪘더라. 샘물은 이 세계 활력의 숨줄 강철을 떠난 장자를 나는 모른다. 더 캐고 싶은 석탄과 더 짜고 싶은 촌도, 더 짓고 싶은 집이며 돈 내고 싶은 나달도 샘물이여, 너를 믿고 당은 계획하나니. 그래서 세상은 너의 톤수로 국력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이던가. 뜨거운 강철로의 심장에서 붉은 샘물이 철철 흐를 때 아침같이 싱싱한 조국은 저 멀리 가야 할 세기를 짚어본다. 끓어라, 강철의 붉은 액체여. 너는 조국의 재부, 너는 경제적 위력의 적도. 네가 세차게 굽이쳐야 부강한 저곡이 힘을 쏜다.
1: 지금까지 1985년에 창작된 시 쇳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의 방송은 조은경이었습니다.

보도입니다.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에 거창한 변혁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장엄한 진군 여정에서 남녀 평등권 법령 발포 88을 뜻깊게 맞이한 온나라 여성들은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위에 여성 존중의 아름다운 화원을 꽃피워 주신 절세 위인들께 최대의 경의와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여성 중시, 여성 존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대에 의해서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조선 여성운동은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존엄은 영예의 단상에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시대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아의 정과 헌신의 세계를 전하는 혁명 일화들은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전하는 혁명 일화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위대한 품에 안겨 사는가를 다시금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보건시설과 방직공 제사공들의 합숙을 훌륭히 일도세워

0: 하시고 여성옷 전시회를 조직하도록 하신 감동 깊은 이야기들은 여성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절세위인의 한없이 고매한 풍모를 감동 깊이 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성들을 노력혁신자로 공로자로 키워주시며 모든 소원을 꽃피워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두 번이나 들어주신 소원, 탁구 선수가 본 미인들의 모습을 비롯한 혁명일화들에 어려 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키운 한처녀를 처녀 어머니라 불러주시며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비상과 희망을 꽃피워갈 일념 밑에 백두대지에 뿌리내린 세 쌍둥이 자매의 소행을 시대가 낳은 청년들의 미덕이고 본보기라고 치하해 주신 이야기는 노동당 시대의 새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혁명의 총대를 잡고 조국보위 초소에서 청춘을 바쳐가는 여성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은덕을 전해주는 혁명 일화들도 많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병사들의 심정을 헤아리시어 오랜 시간 그들을 한 명 한 명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사연 깊은 이야기는 위대한 오버이의 혁명 영도의 여정 후에 태어난 혁명 일화입니다. 여성 비행사와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 대회장에서 친히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시고 여성 포병들의 훈련 성과를 축하해 주시며 포연설인 훈련장에서 그들 모두를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화폭을 남기신 경의하는 원수님. 군인 가족들을 총진 병사들과 함께 자신의 마음속 첫자리에 놓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12월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 열성자 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에서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여성혁명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들이라는 최상 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나란히 모셔진 기념사진, 비행사들의 건강을 비행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를 비롯한 혁명일화들에는 군인 가족들이 조국 수호의 길, 애국 충성의 길을 총잡은 남편들과 함께 변함없이 걸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세계가 비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여성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공산주의 어머니라는 가장 신성하고 긍지 높은 부름으로 빛내어주시며 대애 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자유로운 어버이의 영상은 오늘도 인민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하고 사회와 가정 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조국의 부강 번영에 특출한 공헌을 한 여성들에게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이 수여됐습니다. 진정 이 땅 위에 여성들을 위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품이 있어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지위가 시대의 단상에서 감높이 빛나고 있습니다.
1: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을 맞으며 26일 대중조선인 총연합회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길림용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대중조선인 총연합회, 대중조선인 청년협회, 대중조선인 여성협회, 대중조선인 총연합회 길림지구협회 길림시 지부, 대중항일혁명투쟁연구자 황백하 가족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또한 중국 심양조지 우리나라 대표부에 높이 모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상사진문헌에 대중조선인 총연합회 일꾼들이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날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수록한 용화문헌에 대한 학습이 대중조선인 총연합회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은복 의장을 비롯한 대중조선인 총연합회 본부 일꾼들과 려뇽지구협회 심양시 지부회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0: 전국 대학생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2026과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가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와 발표회는 모든 대학생들이 학습과 과학탐구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장성과 전망적인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높은 실천 능력을 소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청년 대학생들이 창안한 322여 건의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출품되고 1,700여 건의 과학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전시회와 발표회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교수 방법 개선에 이바지하는 창안품들과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폐막 모임들이 29일 과학기술전당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과 대학생들에게 우승컵과 표창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전국 대학생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2026과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는 대학생들을 유능한 혁명 인재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되었습니다.
1: 쥐르키예의 안탈리아주에서 26일 소형버스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25일 페루의 남부 지역에서 2대의 버스와 화물자동차가 충돌해서 5명이 죽고 15명이 부상당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고로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0: 네팔에서 첫 차굴 건설이 완공돼서 27일 개통식이 진행됐습니다. 수도 까투만두로 들어가는 도로의 입구에 위치한 이 차굴은 길이가 2.68km로서 윤전 기재들의 운행 시간을 20 내지 30분 단축할 수 있게 합니다. 차굴이 건설되기 전에는 자동차들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애돌아가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차굴 개통이 나라의 교통 하부 구조 발전에서 중요한 리정표로 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전국 각지에 이와 같은 차굴들을 계속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복숙 정병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룡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는 조선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역사의 초행길을 구람없이 걸으며 자기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해온 용에 더럽히 견결한 개척정신과 애국의지로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함을 억세게 뚫어뜨려갈 천만 군민의 억센 신념을 강렬한 서정과 꾸밈없는 시호들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2025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는 조선 사람을 보내드렸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승패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어떻게 건설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어떻게 높여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을 향도하는 위대한 당,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자랑통 역사를 과시하듯 내조국의 하늘가에 거세차게 나붙드는 우리의 당기. 경건이 우러를수록 우리 당의 전투력을 백당으로 강화하시고 그 불패의 위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불멸할 업적이 숭엄히 안겨옵니다. 혁명적 당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혁명적 당, 주체 혁명 위협 수행에 강력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패이다를 비롯한 여러 노작들에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가 역사의 선언으로 다시금 힘차게 울려퍼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고철남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을 앞둔 2012년 4월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우리 당의 영원한 제도 사상으로, 그리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정립적인 사상들은 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을 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종식화하시기 위해 끝없는 노고를 기울이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벌써 당대표자 해 이전에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 당이라고,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는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라고 천명하시었습니다.
0: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면불위의 헌신과 노고를 바쳐오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하시고 그 기치 따라 나아가는 주체 혁명의 필승불패성을 뚜렷이 천명하신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모든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자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 당을 영원한 수령님의 당, 장군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주체 혁명의 승리를 일으켜나가기 위한 선결조건, 결정적 담보로 내세우셨습니다. 이렇듯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해서 주체용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당의 령도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주체혁명 위협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상리론적 지침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일관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아래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의 절대적 지지 속에 백성을 안아오는 위대한 정치로 더더욱 빛을 뿌리게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때로부터 96돌기의 연륜이 새겨지던 2022년 10월 17일 조선노동당 중앙 간부학교를 찾으시고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새시대 우리당 건설 방향과 조선노동당 중앙 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기념 강의를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숭엄이 오려온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과장 장용숙 동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기념 강의에서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균열건설, 작품건설을 새 시대 5대 당건설 방향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는 새 시대 당건설 방향에 입각하여 당의 강화 발전을 쓸수 있게 추진함으로써 100년, 1000년을 담보하는 당의 면모와 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원숙하고 조직적으로 굳건하며 사상적으로 순결하고 균열에서 엄격하며 작품에서 건전한 당으로 건설할 때 대한 독창적인 5대 당 건설 방향을 제시하시었으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는 정치건설, 조직건설, 사상건설, 균열건설, 작품건설을 새시대 당건설이 5대 로선으로 책정하였습니다.
0: 작년 조선노동당을 백전백승의 상대적 역량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용도가 있어 우리 당의 빛나는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창당 위협이 실현된 혁명의 성지 당 창건 사조관을 찾으시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연설은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80년사에 대한 긍지 높은 총화인 동시에 새시대 당 건설과 활동의 근본 원칙과 방향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 지침으로 됩니다.
3: 당 창건 사조관 관장 권미림입니다. 뜻깊은 그날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새로운 발전과 번영을 마주한 분수령에서 당창건 요든돌수를 맡게 되는 특별하고도 경사스러운 시각에 창당과 계승이 연대기를 돌이켜보는 것은 선열들이 시작하고 전진시킨 사회주의 위협이 종착점에 반드시 가다해야 우리 세대의 혁명적 응우와 본분에 대한 재인식, 재각성으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80년사가 위대한 것은 창당 자체도 독창적이지만 인민대중이 자주성 실현을 위한 사회주의 리념을 자기 기치에 뚜렷이 새기고 그것을 변함없이 고수해왔기 때문임을 밝히시고 창당이 첫 기술계에서부터 철두철미 주체사상과 자기 인민을 믿고 인민이 힘에 우거하는 자생자결로서 사회주의 건설이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여 온 우리 당 특유의 여정에 대하여서와 우리 당이 사회주의 운동 역사상 최장의 집권사를 알아새겨 올 수 있은 근본 비결, 당건설의 기본 특징, 인류 종당사의 알아새긴 특출한 공적에 대하여 론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어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께서는 전면적 발전기에 우리 당이 국가건설과 당이 강화발전에서 전망하는 비상과 목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방향과 재반 원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정말이지 그날에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강령적인 연설은 창당의 첫 기술계에서 높이 들었던 조선노동당의 숭고한 정치 리념을 100년, 1000년으로 굳건히 계승하여 우리 당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가장 존엄 높은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수 있는 지침을 밝힌 불멸의 혁명대강 위력한 전진이 기치로 됩니다.
0: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어 조선노동당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영원히 변색을 모르는 혁명적 당, 권위 있고 전도 양양한 사회주의 집권당으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 것입니다. 정령집 단군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 보도입니다. 1946년 7월 30일 우리나라에서 남녀 평등의 권리에 관한 법령이 태어난 것은 인류 법전사에 특기할 일이며 지난날 우리 여성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커다란 사변이었습니다. 기자 만난 여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향석 동지는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신 여성들의 자주적 존엄과 권리, 감 높은 삶은 오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아래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사회발전에서 여성들이 지닌 위치와 임무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세종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시며 여성동맹을 힘있는 애국집단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여명원들을 정치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사회주의 애국사업에 헌신하는 참다운 여성혁명과 열렬한 애국자로 키울 때 대한 사상, 여맹조직을 가정과 사회 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을 다해 나가는 공산주의 어머니 집단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해서 새세대 여성운동에 관한 사상과 방침들은 우리 여성들이 훌륭한 가풍과 구풍을 갖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입니다. 우린 여성들, 어머니들을 시대와 역사 앞에 감높이 내세워주신 오보이의 숭고한 사랑은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연설과 올해 38 국제분녀절에 전하여 하신 뜻깊은 축하 연설, 그리고 상원과 천성, 회양을 비롯한 기적 창조의 전교들을 찾으시어 하신 격동적인 연설들에도 우려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동실하게 솟아오른 노동자 합숙들과 현대적인 치료기지들에도 우리 아이들의 세계복과 학용품에도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헤아려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의 다시마신 종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만 한없이 위대하고 자유로우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용도자로 모시고 사는 우리 조선 여성들처럼 복받은 여성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0: 여성들을 사회의 꽃, 시대의 꽃으로 보란듯이 내세워주고 국가사회 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역량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당의

0: 품에 안겼기에 우리 여성들은 가장 행복하고 긍지 높은 삶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여 년간은 당의 용도 따라 조선 여성 운동사의 새 페이지들을 써온 여성 동맹의 활약과 더불어 조선 여성들의 고귀한 풍모가 시대 앞에 새롭게 떠오른 연대로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여맹중앙위원회 부장 리용옥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당중앙의 용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도록 국가부흥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데 참잡게 이바지할 인력을 안고 지난 5년 동안에만도 전국이 40여만 명이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들로 자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제 8차 대 결정 관철로 들끓는 주요 전교들마다에서 여명 돌격대 활동과 전일하기 운동을 비롯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에 힘있게 전개되어 어기는 계획의 성과적 수행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장래를 짊어질 계승자들로 겨양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힘을 놓어 50여 명의 여성들이 공산주의 어머니 용의상 수상자로 자라났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노력용 칭호를 비롯한 높은 국가 수훈을 받는 용예를 지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명 자식들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 동맹적으로 2,676여의 여명 자식들이 본보기 단위, 전용단위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0: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지난 7월 17일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청신함을 도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의 대열을 꿋꿋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충성 다해 받들어 국가의 부흥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투쟁에서 강의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것이며 그 길에서 조선 여성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끝없이 빛내어 갈 것입니다. 다음.
2: 참다운 여성중시, 여성존중의 대화원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온 나라 여성들이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88을 끝없는 긍지 속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어온 여성들 속에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 갈 불같은 애국의 지향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여성혁명가, 여성애국자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 나가는 힘 있는 역량으로 내세워주는 고마운 당의 품,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볼수 있는 산화폭입니다. 우리 여성들을 조국번영을 위한 성업에 이바지하는 혁명가들로 키워주고 이끌어주신 절세비인들의 숭고한 사랑을 원동력으로 지남없는 생의 활력소로 하여 수많은 여성들이 애국의 보람찬 길에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값높은 생을 빛내고 있습니다.
3: 꽃나이 처녀 시절부터 수십 년 세월 다기대 운동을 힘있게 벌이며 많은 촌을 생산한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일직포직장의 공은방직공 여성과 뜨거운 정성, 높은 의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안겨준 황해북도 종합병원 안과 책임 의사의 모습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라는 고귀한 부름과 함께 우리 여성들의 삶의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들의 기억 속에 소중히 새겨져 있는 구봉룡 일가의 모범을 본받아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가족 소대를 묻고 도로 관리에 깨끗한 치성을 바쳐온 남포시 항구구역 국토환경보호관리부 도로보수관리대 노동자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여 년간을 하루와 같이 우편통신초서를 지켜온 중강군 최신소 우편부원은 집단과 동지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시대 여성 혁명가들입니다. 청진시 라남구역 상하수도 난방사업소에서도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영수 보장을 위해 헌신한 여성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가 배출됐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대수술을 받은 몸이지만 그는 자기 일터를 떠나지 않고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원만히 보장하여 주민들로부터 우리 뽐프 운전공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안고 훌륭히 키워 인민군대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 내세웠으며 한생을 우편통신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적극 도와주고 친자식도 아버지의 뒤를 잇도록 떠밀어준 창동운의 한 여성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공산주의 어머니 용의상 수상자로 됐습니다. 수십 년간을 혁명사적 부문에서

0: 벌써 미인들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빚어 나가는데 이바지해온 항해북도 혁명사족관 교양과장과 랑림 혁명 전적지관리소 장골 수경지 강사, 남포 혁명 사적지관리소 관리원도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공로자들입니다.
1: 전화의 불비 속에서도 포전을 떠나지 않고 농업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던 전세대 농민들처럼 온한해 포전에서 나라의 쌀떡을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성 공로자들도 많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니탄을 캐내서 지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해마다 많은 알곡을 생산한 백암군 동계농장 제1작업반 반장과 농장원 세대마다 질 높은 고름을 경쟁적으로 생산하도록 해서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을 뿐 아니라 작업반원들의 분배목도 늘려준 운전군 농업경영위원회 소삼작업반 반장을 비롯한 여성 혁신자들의 애국적 소행은 우리 시대의 애국 농민들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대로 응변해주고 있습니다. 후대 교육 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을 깨끗한 양심과 높은 교육 성과로 받들어 가는 여성 공로자들도 시대의 단상에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30여 년간을 교단을 지켜가면서 3명의 딸들을 교육자들로 키웠으며 언어 장애로 말도 제대로 할수 없었던 어린 학생을 맡아 정성을 기울여 다른 학생들과 나란히 배움의 글소리를 낭낭히 울려가도록 한 신흥군 동곡 고급중학교 여겨월의 미걸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포체육대학 중경기학부 역기강좌 교원 겸 과학연구과 지도교원은 어머니 처국의 영예를 세계 앞에 남김없이 떨친 여자 역기 강자를 키워냈으며 신의주 제1중학교 외국어 강좌 강좌장도 교수 방법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높였습니다.
0: 32여 명의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자체의 원료 기지와 가공 설비를 갖춘 축산 기지를 꾸리고 천여그루의 감나무를 심어 군안의 타가소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매일 고기와 달걀, 곶감을 안겨준 고산군 식료수매 종합상점 경리와 구역 주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교구역 양곡관리소 지배인의 사업 작품과 일본세는 여성 일꾼들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안의 50여 개 대상건설들에 참가하여 고급 미장공으로 한승을 빛내인 영림군 건설교단의 여성 노동자, 탄부들의 푸짐한 식탁을 위해 악을 탁을 노력하여 탄광에 없어서는 안될 법외로 또 밭을 이우고 있는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겹서 천성 청년 탄광 축산작업반 반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여성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가식도 변심도 없이 일편단심 당을 따라 애국의 한계를 꿋꿋이 이어가는 참된 여성 혁명가들의 대부대가 있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위대한 새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2: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여든돌 기념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실화 무대 우리는 조선 여성이 29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여명 일꾼들, 평양시안의 여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온갖 사회적 불평등과 봉건적 구속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이끌어 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가 조선여성운동사의 특기할 대회합으로 성대히 진행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열화의 사랑과 정의의 세계를 전하는 이야기는 장례를 위대하신 어버이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정으로 휩싸이게 했습니다. 원군을 제일가는 애국으로 간주하며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병사들을 찾아 변함없이 원군길을 걷고 있는 여성들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고 있는 여명원들이 무대에 오르자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며 덕과 정으로 사회주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과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출연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참된 여성혁명가, 진정한 애국자, 공산주의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위대한 당주왕의 두리에 굳게 뭉쳐 충성과 애국의 한 길만을 변함없이 걸어나갈 여성들의 혁명적 열정을 더해준 실화 무대는 노래 우리 조선 만세, 당이여 그대 있기에로 끝났습니다.
0: 위대한 당주강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해갈 온나라 여성들의 지향과 열망이 나를 따라 고조되고 있는 속에 평양시안의 수백 명 여명원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했습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한 길에 아름다운 생애 자옥을 아로새기려는 불같은 열의를 안고 형제산 구역과 사동 구역의 여명 초급 일꾼과 여명원들은 도로시설관리소, 상하수도관리소 등에 보내줄 것을 조직에 제기했습니다. 향유의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으며 애국의 한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여성들 속에는 사회주의 대지를 더욱 풍요하게 갖고 갈 교리를 다짐하며 농장들로 진출해 나선 선교구역과 순환구역의 여명원들도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간직하고 철도운수 부문과 석탄공업 부문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 진출한 평촌구역, 대성구역, 강동군 등의 여명원들의 소행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 진출하는 여명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8일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안의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축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발언자는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일터들로 진출하는 여명원들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모든 탄원자들이 준엄한 날이나 행복한 날이나 당을 따라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전세된 여성들의 모범을 본받아 당정책 관철에 헌신하는 여성혁명가가 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굳건히 이어가며 당과 조국의 운동에 보답하는 길에서 여성 근로자로서의 삶을 빛내갈 교리가 표명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탄원자들을 위한 평양시안의 여명원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2: 다음, 인디아의 히마치아르 보라데시주에서 장마철 폭우와 큰물로 피해가 났습니다. 주에서 네 차례의 폭우가 쏟아지고 큰물이 발생해서 15명이 사망했다고 27일 정부가 밝혔습니다. 120여 개의 도로가 파괴됐으며 많은 지역에 대한 물 공급에 난관이 조성됐습니다. 주위의 재해관리 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내일은 7월 31일 금요일, 음력으로 6월 18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으며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였습니다. 회창, 대관, 신도, 연안, 연탄, 온송, 개풍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으며 함흥의 낮 최고 기온은 38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해주, 초산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과 고성, 명간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삼척, 령성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사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대웅단을 비롯한 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3: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동해안 중부 이북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화평, 경흥을 비롯한 북부 내륙, 동해안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10mm 미만의 비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북촌, 운산, 동신을 비롯한 평안 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관, 신평을 비롯한 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2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청진,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강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송시는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개송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6도씨 31도씨, 해주 25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2도씨, 원산 24도씨 35도씨, 함흥 24도씨 38도씨, 청진 24도씨 29도씨, 해산 22도씨 31도씨, 남포 25도씨 32도씨, 라손 23도씨 28도씨, 개성 25도씨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서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새벽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중기일기예보입니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한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8월 1일에 중부 이북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2일에는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3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도씨 정도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일에 평양 평송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린 후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와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기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나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2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강기시에서는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 해산, 나선시에서는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3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 나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4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 나선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5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나선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과 함흥, 청진, 나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8월 1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 33도씨, 강계시 32도씨, 원산시 36도씨, 함흥시 37도씨, 총진시 30도씨, 해산, 나선시 31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지일기예보였습니다. 8월 2일부터 6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당시 구차대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 시대로의 진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투쟁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자랑스러운 대오 속에는 우리의 미도운 여성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만 조선 여성들과 같이 위대한 우리 당, 우리 국가, 우리 제도를 열렬한 충의심과 비상한 애국의지로 받들며 가정과 나라 앞에 지닌 본분을 다해 나가는 여성들은 없습니다. 기자와 만난 대동강 구역 인민위원회 과장 권용해 동지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어 우리 여성들의 자주적 존엄과 빛나는 삶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남녀평등권 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80년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 여성들이 절세 위인들의 따뜻한 사랑 속에 얼마나 크나큰 행복만을 받아온 나날들이었는가를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피눈물로 얼룩졌던 우리 여성들의 운명에 재생의 봄을 주신 위대한 수녀님께서는 우리들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억세게 떠밀어 나가는 혁명의 힘 있는 용량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이 높은 존엄을 지니고 자기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고름고름 이끌어 주셨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의 단상에서 누려온 우리 여성들의 삶은 경이하는 청시동지의 사랑의 품 속에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 아래 평범한 가정의 딸로 태어난 제가 오늘과 같이 조선노동당원으로 사회주의 국공로사로 또 일꾼으로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어찌 저뿐만이겠습니까? 은혜로운 당의 품 속에서 수많은 우리 여성들이 영웅으로 대의원으로 달아났으며 사회주의 애국공로사, 학위학직 소유자, 공산주의 어머니 용의상 수상자의 감높은 용의를 지니었습니다. 하기에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당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내 조국의 부강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교리를 더욱 굳게 가다듬곤 합니다.
0: 오늘 우리 여성들은 국가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강력한 용량으로 그 위용을 떨쳐가고 있다고 하면서 전력공업성 전력공업위원구소 부소장 박사 주종실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여성들을 사회의 꽃, 시대의 꽃으로 보란듯이 내세워주고 또 국가 사회 발전의 힘있는 용량으로 키워주는 위대한 품에 안기우기에 평범한 여성들이 인간 존엄의 상상봉에서 긍지 높은 삶을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의 그 사랑, 그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마음을 안고 저는 오늘도 과학연구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이 맡겨준 혁명 처서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지니고 나라의 부강 번영에 보탬을 주는 열렬한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3: 라순시에서 당의 령도 업적을 통한 교양

0: 사업을 수선으로 들어지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식량협의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시당 요리에서는 우리 영도업적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결정 관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며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도록 조직 정치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불패의 혁명적 당, 진정한 인민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연인 김정은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시 소재지에 정중히 모신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영도업적을 혁신적 성과로 빛내어 나갈 충성의 일념 안고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봉 화력발전소와 승리화학공장에서 절세 위인들의 현명한 영도 밑에 발전해온 단위의 자랑찬 연역사를 통한 교양을 통하여 모든 종업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 기준, 새 기록 창조 운동에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흉룡사적 교양시를 비롯한 교양 고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참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진수산사업소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 어머니 당의 순관 뜻을 받들고 생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선 선박수리공장, 선봉용의군인 수질용품 공장의 학습강사, 강연강사, 선동원들은 종업원들 속에 당 정책을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해설해서 그들 모두를 당중앙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한 선봉투사, 당 정책 관철의 제1 기수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라진항, 선봉구역 만복동의 당 초급 선전일꾼들도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통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벌려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초태 과업 수행으로 대중을 분기시키고 있습니다.
1: 당 결정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 안고 분기에 나선 강서 분무기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증산투쟁, 창조투쟁 열기를 고조시켜 지난해에 비해서 1.2배로 높아진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질 높은 분무수단들을 농업전선에 더 많이 보내줄 비상한 각오에 넘쳐있는 종업원들의 앙양된 요리가 뚜렷한 생산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박력 있게 내밀었습니다. 일꾼들은 숫자를 중시하고 생산과 경영 활동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새 기술 개발 연구실 기술자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또 밀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대 도와기, 다음 교대 도와주기 등 대중운동의 분기에 나선 종업원들의 투쟁 기세를 높여주는 사업에 큰 힘을 넣는 한편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과 사회주의 경쟁도 실속 있게 벌려나갔습니다. 하여 공장에서는 연간 분무기 생산 계획을 결속하는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연간 분무기 생산 계획을 완수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증산 목표를 더 높이 내세우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 길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0: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노동계급과 직민군들의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사상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성중앙기관 직민 조직들의 선전 선동 수단 전시회가 2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종중앙위원회에서는 전체 노동계급과 직민군들에게 새로운 비약의 불을 달아주기 위한 사상전의 포성을 더욱 힘차게 울려나감으로써 당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번 전시회를 조직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전면적 발전의 개척기를 줄기찬 비원육의 전성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노동계급과 직민군들의 애국 요리를 남김없이 발향시키는 데 필요한 선전선동수단들과 교양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대성무역지도국, 경공업성, 정보산업성, 인민봉사지도국, 전력공업성의 직민 조직들에서 내놓은 이동식 교양수단들과 다매체 편집물, 직관선전물, 교양자료집 등은 사상사업을 보다 새롭게 진행하고 그 실효를 높이는 데서 현실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선전선동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대중을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체질화한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들로 준비시켜오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도 교환했습니다. 전시회는 각급 직맹 조직들이 사상교양 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역사 속인 당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투쟁으로 노동계급과 직맹우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 공세를 보다 활력 있게 전개해 나가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관계부문 직청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평양시안의 각급 직맹 일꾼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1: 전국 학원 운하들의 체육 경기 2026이 27일부터 29일까지 신의주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학원들에서 선발된 220여 명의 선수들이 축구, 배구 종목들에서 승부를 겨루는 체육 경기를 관계 부문 일꾼들과 운하들이 관람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당의 크나큰 은종 속에 세상에 부럼없이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며 연마해온 체육기술을 잘 보여준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축구선수들에게 관람자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축구 결승 경기에서는 평양시 팀이 우승했습니다.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된 대구 결승 경기는 함경북도 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체육 경기에서는 함경북도가 종합 1등을 쟁취했으며 평안남도와 평양시가 각각 종합 2등, 3등을 했습니다. 우수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컵과 메달 등이 수여됐습니다.
0: 다음, 더이출란드의 자동차 제작 업체인 퍼르쉐 자동차 회사가 27일 일자리 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1: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25일 나그만주에서 반마 약작전을 벌여 마약 제조소를 적발하고 3명의 범죄자를 구류했으며 마약 제조에 쓰이던 많은 설비와 원료들을 압수했습니다. 이 앞서 경찰은 타하르주에서도 400여 킬로그램의 아편을 압수하고 2명의 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수경, 박성곤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이 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룡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러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극 시대의 첫자리.

0: 기록 선생, 들었어요?
1: 예.
0: 은경 선생을 평양 양말 공장 사동 양말 포장기 연구조에서 소환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를 맡긴대요.
2: 나도 알아요.
0: 나도? 나만 아는가 했지요. 이야, 이번 양말 자동 포장기 시운전에서 성공하자 즉시의 새 연구 과제. 어쨌든 은경 선생은 앞길이 쫙.
2: 그건 무슨 소리예요?
0: 몰라요. 그 과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 대상이어서 성공만 하면 평가 사업은 물론이고 박사 논문까지 쓸 수 있다지 않아요?
2: 난 또.
0: 그게 어디예요? 한두 나라의 덕전물로 되어 있던 여자 양말 자동 포장기를 문헌자리 하나 없이 우리식으로 만들어 장군님께 기쁨 드리고 용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지 않았어요?
2: 어디 그뿐이에요? 수령님의 전함을 모신 시계를 표창받고
0: 온 나라에 이름을 날리고 이제 그 연구과제까지 성공하면 박사 논문. 이야, 은경 선생은 정말 행복자야.
2: 우린 언제면 은경 선생처럼.
0: 가만, 그 우리에 나도 속하는가요?
2: 예. 아니, 선생은 같은 여성으로서 은경 선생과 나나 같은 학급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던가요?
0: 아직 속단하진 마세요. 나에게도 그런 중요 과제가 맡겨지면 은경 선생처럼 될 수 있다는 거.
2: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0: 두고 보라요.
3: 아마 너 은경 선생이 안 왔대서?
0: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강차장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3: 글쎄, 은경 선생이 대학에 제기해서 이번 연구과제를 다른 선생에게 넘겼다는 거요.
0: 예?
3: 양말 공장 연구조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했다.
0: 아니, 남자 양말 자동 포장기 시운전에서 성공했다는데 남아서 뭘 더 한다는 겁니까?
2: 아니, 몰라요.
0: 뭘 말이에요?
2: 정상동작 확인 시험 과정에 어작이 나온다나 봐요.
0: 어작원이 찾는 거야 남은 선생들이 하겠는데. 은경 선생은 정말 거짓식하다니까.
2: 그게 은경 선생인걸요.
0: 그 연구과제를 다른 강자 선생한테 넘길 건 또 뭐람?
3: 한다는 소리가.
0: 강자장 선생님,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3: 됐어.
2: 야, 대학에서도 은경 선생을 생각해서 그 연구과제를 맡겼겠는데.
0: 그러게 말이야.
3: 그 선생들은 강의에 들어가고.
0: 예.
3: 은경 선생도 참

0: 우리 보상기 세워라.
1: 네.
0: 정말.
2: 아, 정말 모르겠구만.
0: 이건 안 되려면 과가 될 것이 됐다 말았다.
1: 저 포장기에서 요리나는데 혹시
0: 뭘? 참, 그 정도의 요리는 아무 기계나 다 난단 말이오. 똥문 참견 말고 가만히 있기나 하오.
2: 동요 선생, 열도 뭐 동요 선생도 하도 속이 타니까 그런 거니 리야.
1: 저도 압니다. 저 속이 탈 땐 시원한 사이다 이상 없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2: 동료 선생, 연희 동무한테 뭐요?
0: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글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용 선생님이 만든 저희 여자 양발 자동 포장기는 쌩쌩 잘 돌아가는데, 아, 우리 남자들 양발 포장기는 왜 이렇게 애를 먹이는지.
2: 그 연희 동무한테 못되게 노니까 기계도 변덕을 부리는 게 아니오?
0: 예?
1: 나 청취하면 벌을 받아요.
2: 아니, 원경 선생.
1: 동혁 선생.
0: 야, 아,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을 맡았다던데 축하합니다. 그런데 언제 떠납니까?
2: 원경 선생은 가지 않소.
0: 예? 아, 가지 않다니 그럼 계속 우리와? 아니, 원경 선생님.
1: 아니, 은경 선생님 오셨군요. 야, 난 은경 선생님을 다시 못 보나 했습니다.
3: 아니, 왜?
1: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연구 사업에 묻히면 언제 내 생각할 새가 있겠습니까?
0: 은경 선생님,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3: 오자고린을 빨리 찾아야지요.
0: 예.
1: 아니, 선생님, 그럼 안 갑니까?
3: 지금까지 같이 해왔는데 원인도 같이 찾고 책임도 마지막까지 같이 줘야지요.
1: 그럼 우리와 계속 일합니까?
3: 응.
1: 아, 좋네.
0: 저리 없다는 건.
1: 예.
3: 아, 됐어요, 됐어. 아, 어작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자요.
0: 예.
2: 양말이 처음엔 잘 포장돼서 나오다가, 어, 저렇게 양말이 잘 접히지 않고 포장봉지가 찢어지요.
3: 예, 됐어요. 기대를 세워요.
0: 선생님, 원인 해명이 제일 말진 게 이런 게 아닙니까?
3: 동혁 선생.
0: 예.
3: 우리가 설계에서 놓친 게 있지 않을까요?
0: 예? 아, 그럴 수 없습니다. 모의상에선 제기된 게 없지 않았습니까?
3: 컴퓨터 모의 상태와 현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의상에서의 성공률을 현실에서 완전히 담보하긴 힘든 거예요.
2: 자, 우리 연구실에 가서 토론해보게요. 연희동은 기대 정리를 해줘.
1: 예.
2: 은경 선생, 가게요.
3: 네.
2: 은경 선생, 아, 이거 정말 미안하구만. 대학 당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더군. 정말 미안하게 됐어.
3: 강자장 선생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야 제자리에 돌아온 건데.

0: 결입이 다 됐습니다.
1: 야, 이번엔 꼭 돼야 할 텐데.
2: 윤희, 어서 스위치를 넣어.
1: 예.

0: 되구나. 에이, 정말. 아니, 문경 선생님은 웃음이 나옵니까? 그 얼굴을 닦소. 기름광대 칠이 났구만. 어? 연희, 뜨거운.
1: 사요. 저 사이다라도 시원하게 들면 석이 점.
0: 동혁 선생이 사이다나 마셔가지고 샘물처럼 단 속이 꽤 식혀질까? 어?
1: 그래도
0: 동문 사이다밖에 모르? 정말 죽겠구만.
1: 예. 아니
2: 윤희 어서 그쳐. 어? 내가 동혁 선생을 환살릴 테니 어서.
0: 지금 동할 기회를 있습니까? 설계를 수정하고 기계 공장에서 재가공하고 조립은 또 몇 번째 했습니까?
2: 동혁 선생, 힘들어도 극복하사요.
0: 힘들어서가 아니라 짜증이 나서 그럽니다. 전 나가 바람이나 쏘겠습니다.
1: 아니, 동혁 선생님!
2: 아니, 저 선생님?
0: 아, 가만 놔둬. 젊었으니 속상할게요. 자, 밤도 깊었는데 이제 들어가기요.
2: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0: 왜? 또 기대 옆에서 밤을 세울 작정이요? 아,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몸이 견디겠소?
2: 전일 없습니다.
0: 그런 말 마오. 하여튼 그 작은 몸에서

0: 어떻게 그런 열정이 샘솟듯 나오는지 정말 놀랐어.
1: 저희 아직 젊지 않았습니까?
0: 오늘은 무조건 들어가시오. 그 민들레이브도 꿈속에서 화원 소식이 별발견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원을 찾을지 알겠어?
1: 아니 민들레이브야 그만큼 폭넓고 깊은 잠재의식이 있었으니 발견할 수 있은 게 아닙니까?
0: 아 주체시대 과학자인 우리가 민들레이브만 못할 게 뭐요? 자 그럼 공급만 정리하고 꼭 들어가요.
1: 응? 네.
0: 참 내일은 천천히 나오. 푹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1: 고맙습니다. 참 동혁 선생이 요리를 또 울리고 있지 않을까요?
0: 아 전혀 생각돼야 그럴 수도 있지. 아 참 좋은 때야.

0: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1: 내가 뭐 어떻게 그러?
0: 그래, 온경 선생님이나 철호 선생님의 심정은 더 아프고 쓰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1: 그만하. 내가 짜증을 낸 건 무능력한 나 자신에게 한 거란 말이오. 동구가 날 알면 얼마나 안다고.
0: 글쎄, 전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운경 선생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요. 그래, 동혁 선생님은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도 낙심어린 운경 선생님의 얼굴을 봤는가요? 언제나 웃었지요. 그래요, 운경 선생님은 여자 양말 포장기를 만들 때도 이보다 더한 困난 앞에서도 웃으며 이겨냈어요. 그래서 성공했고요.
1: 예, 동호.
0: 선생님은 바로 그 웃음 속에 가리워진 운경 선생님의 정신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야 했어요. 전 동혁 선생님이 운경 선생님처럼 살길 바래.
2: 아, 앉으라고. 아, 난관 앞에서 웃는다는 게 쉽지 않지.
1: 강장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동은 저만 또 운경 선생님을 잘하는 것처럼 그런단 말입니다.
2: 동혁 선생은 은경 선생이 왜 돌아왔는지 아오?
1: 예, 저 그야 책임성 때문에.
2: 단순히 책임성 문제일까?
1: 그럼
2: 동혁 선생,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양말 기계로 생산한 양말을 몸소 신으시고, 전엔 양말 고무줄이 인천으로나 흘러내리곤 했는데 이젠 질이 올라갔다고. 이런 좋은 양말들을 많이 만들어 포장까지 잘해서 인민들에게 녹록이 차려지게 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한 원심의 말씀을 전달받았지.
1: 예,
2: 바로 그 말씀을 전달받고 은경 선생은 며칠 밤을 못 잤다고 하오.
1: 예,
2: 그래 오자 원인을 못 찾고 떠나는 것이 양말 자동 포장기 때문에 그토록 마음 쓰신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원수님께 죄를 지는 것만 같고 도피하는 것만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온 거요. 동요 선생, 우리도 은경 선생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오자고 원인도 꼭 찾으리라고 보고.
1: 강주선 선생님, 제가 그만.
2: 됐어. 자, 가서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더 힘을 내서 일해보기요. 자, 가기요.
1: 예.

0: 본인이 어디 있을까?
1: 홍기호 선생님.
0: 어? 어, 윤희구나. 윤희, 너 동혁 선생님 울리지 않던?
1: 울리긴요. 내가 콱 싸주고 왔는데요, 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라고.
0: 뭐?
1: 저 선생님, 덕력 선생님은 겉은 그래도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찰땐 차다가도 생각해 줄땐또 얼마나 뜨겁게 그러는지 모릅니다.
0: 그럼 그래서 윤희가 따르는 거고.
1: 어머나, 야 정말, 선생님,
0: 아야, 아야, 아야,
1: 아니, 왜 그럽니까, 선생님?
0: 이로써 네가 참, 윤희, 나 물 또
1: 이겨내려는 게 아닙니까? 야 정말, 자요.
0: 이롭소.
1: 야, 선생님, 뒤처리 내가 하겠으니 야, 어서 들어가십시오.
0: 이롭다는데 덕력 선생이랑은
1: 아마 공장 합숙에 갔을 겁니다.
0: 그래, 그럼 공구를 치우자.
1: 아니, 집에는 안 갑니까?
0: 임구 집에 가서 설계를 다시 검토해봐야겠어.
1: 야, 오늘 내일로 끝날 일도 아닌데 오늘은?
0: 우리가 실패 원인을 빨리 찾아야 윤희네 포장공들의 선마동을 완전히 없앨 게 아니야.
1: 일 없습니다. 계속 하던 건데 하루 이틀 도한다고 이리 나겠습니까? 선생님이 총 안 가겠다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0: 좋아. 그럼 집에 가겠어. 됐지?
1: 정말입니까?
0: 그럼 난 가. 잘 자.
1: 안녕히 가십시오. 가는구나.

0: 누구요? 아니, 연희 동무가?
1: 강재장 선생님, 운경 선생님이.
0: 운경 선생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요?
1: 운경 선생님이 연구실에서.
0: 연구실이라니.
1: 아니 글쎄, 새벽에 나가보니 연구실에 불이 켜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보니 운경 선생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0: 뭐?

0: 교수님.
1: 가마. 그러니 밤새 도면을 검토했구만.
0: 예.
1: 단점에 들어서 우리 나가게요.
2: 예. 아니, 선생님이 웃습니다.
0: 저, 그 혹시 맨델레예프처럼 꿈속에서 슬피언을 찾은 게 아닐까요?
1: 그럴 수 있지. 참, 우리 나가게요. 어서.
0: 예.
2: 성공이다. 성공! 강다른 선생님, 찾았습니다. 실피언인을 찾았단 말입니다.
0: 뭐,
2: 동혁 선생, 모의 프로그램에서 설계기 저 자료를 다시 확인해보자요.
0: 예?
1: 거기 문제가 있는 것 같소?
2: 네.
0: 아니, 그 자료들이야 이미 여자 양발 자동 포장기 설계에서 확증된 건데.
2: 글쎄, 환경 변수들을 변화시켜보세요. 어서요.
0: 예, 그러지요.

0: 어처구니없구만요. 아, 한영변수 값이야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는데.
1: 이 시한 온도 차이에서도 정밀도가 오르내리지. 헌데 어떻게 이걸 발견했어?
0: 예.
2: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0: 예. 아니, 경리하는 원수님께서요?
1: 원수님께서?
2: 글쎄, 도면을 검토해도 근본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아니 글쎄 우리 원수님께서 공장에 찾아오시지 않았겠어요?
0: 예.
1: 원수님께서?
2: 네. 야. 글쎄, 우리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나에게 노동자들과 터위에 받는다고 물어주셨습니다.
0: 예? 아, 그래서요?
2: 제가 미처 대답을 못 올리자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을 잘못한다심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0: 예,
1: 원경 선생.
2: 그러시거든. 자신께서 일이 바빠 그러니 인차 다시 와보겠다고 하시고는 그 길로 떠나셨습니다.
0: 예, 그런데 선생님 뭡니까? 우리를 깨우지도 않고.
2: 예.
1: 동교 선생, 원경 선생은 꿈 얘기를 하는 거요.
0: 예? 꿈이요? 그런 걸 안 또?
1: 근데 실패 원인은 어떻게 찾았어?
2: 저, 그래서 경련 원수님께서 떠나신 뒤 윤희를 만나 물어보니 남자 양말 자동 포장기가 요리토 나는 감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3: 엄마, 내가요?
2: 그래서 환경 변수를 달리해서 설계 수정을 했더니, 아 글쎄 포장기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야.
1: 언젠가 연희 동무가 그 소리를 한 적이 있어.
0: 그러니 그때. 야.
1: 그러니 결국 실패 원인을 우리 원수님께서 찾아주셨구만.
2: 네. 그렇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이 아니시었다면.
3: 원경 선생님.
1: 원경 선생. 경리하는 원수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사는 선생이기에 그런 희한한 꿈도 꿀 수 있는 거지.
3: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실까요?

0: 선생님, 운경 선생이 평양 양말 공장을 찾아주신 경리안으로 스님을 만나뵈 어때요? 어, 선생은 서식통이 떨어졌군요. 예. 지금 문경 선생이 대학 당위원회에 갔는데 인사할 겁니다. 아니, 선생은 귀에 안테나를 꽂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문경 선생, 서로 선생님. 아니, 경리안 운원 스님께서 완성된 남자 양말 자동 포장기를 보시고 기뻐하셨다지요.
1: 예, 경리안 운원 스님께서는 포장계 작업 모습을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이 광경을 우리 장군님께서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문경 선생, 그때 전 여자 양말 자동 포장기의 작업 모습을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장군님의 용선이 또 격정의 눈물을 터치고야 말았어요. 아니,
1: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연구사들이 인민을 위해 또 하나의 좋은 일을 해놨다시며 정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우리들의 두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습니다. 그러시다가 맨 뒤에 머리를 숙이고 격정을 토치고 있는 은경 선생을 알아보시고 장군님께 첫 여자 양말 자동 포장기를 우리식으로 만들어 기쁨을 드린 존경 동무가 아닌가. 여기서 또 만났구만.

0: 민감수 라고 하시며 문경 선생의 두 손을 따뜻히 잡아주셨습니다.
1: 문경 선생, 원수님께서 2년 전에 만나주셨던 문경 선생을 알아보시더란 말이에요. 기록 선생, 그때 난 온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다 돌보신 경량인 원수님께서 너무도 평범한 저 같은 걸 어떻게 알아보시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대본에 절 알아보실 줄은. 문경 선생.
0: 그런데 문경 선생의 그간 사업과 생활에 대해 다정히 물어주시던 경미한 원수님의 안방에 그걸 지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1: 예. 문경 선생. 문경 선생. 그때 경미하는 원수님께서는 제가 그전보다 더 수척해졌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운경 선생이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연구과제도 다른 연구사들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맨 뒤에 서 있는 것을 보니 더 큰 성과로 앞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보다도 더 기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0: 그러시면서 이렇게 인민의 기쁨 속에 자기의 행복을 먼저 찾는 그것이 크든 작든 인민을 위해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과 온 몫을 바쳐 일해가고 있는 그런 애국자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 자신께서는 이런 애국자들을 제일 첫자리에 내세운다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1: 아니, 유 선생, 경미하는 김정은 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2: 진정 경미하는 김정은 동지는 우리 과학자들을 시대의 첫자리에 내세워주시고 애국의 값 높은 삶을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오보이시다.

지금까지 은경의 강인숙, 강좌장 절호의 저기용, 연구사 폭력의 박천일, 련희의 김정경, 교원들의 김종희, 최수경, 강좌장의 성령만.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 효과의 류국철이었습니다. 윤희숙 작, 김용남 연출, 박윤실 편집, 시대의 첫 자리.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무더위 거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이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8월 2일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8월 2일까지 천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러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46분에 시한편을 들으시겠습니다. 땅 위에 새긴 비행문. 6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7시에 보도와 날씨, 7시 17분에는 불패의 군역을 다져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전승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43분에는 평양 가방공장을 찾았던 기자의 방문기, 보배 공장에 넘치는 긍지와 보람.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인민을 지키라, 행복을 꽃피우라.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 22분에 평양철도국 평양객화차대 차전대대 중대장 종철동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두 줄기 철길 위에 받쳐가는 애국의 마음. 19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43분에 시한 편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에는 오보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 봉사기지.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 보도와 날씨가 있고, 22시에 보도, 22시 30분에 방송극, 사랑의 생명수.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31일 금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6월 18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46분에 시한편을 들으시겠습니다. 땅 위에 새긴 비행문. 6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7시에 보도와 날씨, 7시 17분에는 불패의 군욕을 다져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전승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4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43분에는 평양 가방 공장을 찾았던 기자의 방문기, 보배 공장에 넘치는 긍지와 보람.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인민을 지키라, 행복을 꽃피우라,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 22분에 평양철도국 평양객화차대 차전대대 중대장 종철동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두 줄기 철길로에 받쳐가는 애국의 마음. 19시에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43분에 시 한 편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3분에는 오보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승마봉사기지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고 22시에 보도, 22시 30분에 방송극 사랑의 생명수,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새긴 비행운.
1: 뭉게뭉게 구름발을 헤쳐가는 듯 눈뿌리 아득한 온실바다. 절지어 펼쳐진 무수한 허동들은 은빛 매들이 수놓은 비행운인가. 맑고 푸른 평양의 봄하늘 아래 또 하나 인민의 행복을 창조한 그 이름도 긍지로운 인민공군. 군기에 빛나는 전투 행로를 아로새긴 영용한 비행부대들의 공군. 거창한 온실바다 여기서 안아보나니. 하늘에만 항로가 있다더냐. 강동 전역에 우리 당의 수군을 성취하며 또 하나의 비행기를 새겨온 용사들. 어디에 묻혀 있느냐. 전막의 기둥을 세우기도 전에 온실의 기초자리부터 파재 낀 그 자욱들. 가슴마다 소중히 품어하는 우리 원수님의 특별 명령. 그것은 낮과 밤을 모르는 불사신의 날에 모진 시련과 도전 과감히 이겨내며 기적을 낳게한 무궁무진한 힘. 머리 위엔 용사들이 지켜낸 푸른 하늘, 대지 위엔 사시장철 흐뭇한 남세바다. 퍽이퍽이 싱싱한 잎새들은 장병들이 뿌린 후도운 땀방울이 깃들어 서리도 푸르른 것 아니더냐. 치열하게 치루어온 대결전의 흔적 이제는 찾아볼 수 없건만 축포오르는 환희의 바다에서 그 자욱자욱 소중히 안아보신 우리 원수님. 그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비상한 슬기와 영용한 분투는 후세의 본보기로 빛날 것이라고 언제나 전설적이고 전능한 영적인 우리 군대 장병들이라고 온 세상에 높이 내세워주시었거니. 하늘에는 수호의 비행운, 땅 위에는 창조의 비행운. 자랑스러운 하늘 용사들 모습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나무리. 하늘 땅을 진감하는 준공의 만세 소리와 함께 노동당 만세 소리와 더불어 황홀한 온실도시를 뒤에 남기고 당 중앙이 펼친 지방발전의 세전구로 웃으며 떠나간 경사들아. 그 심찬 발걸음 가닿는 그 어디서나 위훈의 비행운은 또다시 새겨지리라. 인민의 행복 끝없이 꽃피우는 사랑의 하늘을 이 땅 위에 펼치며.
0: 김춘길섬 땅 위에 새긴 비행운.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방송원 김충성이었습니다.

말해줄이 병사의 사랑을. 1986년에 창작된 이 노래는 형용의 정대를 틀어진 인민군 군인들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누구나 늘 느끼고 목격하게 되는 가장 평범하고 작은 생활의 세부를 통해서 진실하고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보도입니다. 이 땅에 천만 아들딸들을 한 품에 안고 여러 같은 사랑과 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적인 헌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천만 인민의 다음없는 고마움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의 날과 날들은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어이 해야 한다는 조선노동당 고유의 절대적인 인민관, 완강한 실천력에 떠받들려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부들이 수풀처럼 솟구 쳐오른 격동의 나날이었습니다. 경성군의 군용비행장 자리에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불과 몇 년 동안에 연포와 강동에 대규모 온실농장들이 연이어 일도섰으며 조국의 서북변에 역대 초유의 대농장 도시가 솟아올랐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며 만짐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과 노고 속에 농촌이 변하고 지방이 흥하는 격동적인 현실이 펼쳐져 가는 곳마다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식 수산업의 구조를 일신하게 될 바닷가 양식업이 눈부신 발전에 새로운 닻을 올리고 대구 쪽부터 내려오던 산천 경계나 자연의 절경밖에 볼 수 없었던 곳들의 문화 휴양지들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신심과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정녕 꼽아보자고 해도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의 대부들을 마련해 주시고도 조국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치시는 경연한 총비서동지의 사색과 헌신의 세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지방병문의 첫 실체를 착공 당해의 인민들에게 실체로 안겨주게 되는 중공식당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미래한 혁명의 개척자들답게 끓여 넘치는 결정과 용솟는 기백으로 또다시 출발하자고 하시던 경연한 총비서동지의 열렬한 호소는 오늘도 천만 인민의 심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수도 평양을 더 웅장하게 개변시켜야 하는 전망적인 계획에 따라 새년도 건설 사업에 또다시 착수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오늘로서 살림집 수요 해결을 기본으로 하던 단계에서부터 수도의 전반적 면모를 거폭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하게 된 수도 건설의 성격과 앞으로 5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망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인민의 무궁한 복리를 위해 번영의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주시고 한 단계의 발전에서 더 혁신적인 경제로 방대한 창조투쟁에서 보다 확대 증가된 목표 제시회로 이렇게

0: 맡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여성 근로자들과 후대 교육 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여성 교육자들, 소중한 꿈과 높은 비상을 안고 과학 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여성 과학자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기쁨과 환희가 방방곡곡에 차넘쳤습니다. 만수대 온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이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평등권 법령을 발표하시어 온갖 정치적 무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우리 여성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시고 주체적 조선 여성 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히 되새겼습니다. 수도와 각 도시군들에서 남녀 평등권 법령 발표 88을 기념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사업들이 진행되어 참된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여성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었습니다. 평양시와 강원도, 함경북도 등지에서 진행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실화 무대, 해외 군사작전 참전 용사들을 키운 어머니들과의 상봉 모임 등에서 출연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애국적인 가풍과 국풍을 꿋꿋이 이어주며 사회주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평범한 여성들의 고결한 인생관과 저국의 존엄과 명예를 결사수호한 아들들의 삶을 감높이 빛내어주는 어머니 당에 대한 다음없는 고마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 여성 특유의 강렬한 정신력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린 올해에 조선 여성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자유로운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을 격전 높이 구가한 황해남도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공연에서는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에 참깝게 이바지해갈 애국 여성들의 혁명적 열의가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각지에서 체육 유희 오락 경기가 벌어져 여성들의 기쁨과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평양시 모란봉 청년공원에서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윷놀이 경기가 이체를 띠고 벌어졌습니다.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된 경기들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어렵고 힘든 일감들을 스스로 맡아안고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우리 여성들의 명랑하고 낙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강도, 라선시 등의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에도 다채로운 체육유희 오락 경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여성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남녀 평등의 새 시대가 펼쳐진 뜻깊은 날을 의 있게 보내며 온 나라의 여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높이 받들고 당대회가 밝힌 희망한 진로 따라 사랑하는 내 조국의 융성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한몸다 바쳐갈 불같은 열이 넘쳐 있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 결정을 받들고 설계 부문에서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건축 설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 개벽시키려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국가설계총국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모든 건축가, 설계원, 연구사들이 주체적 건축 사상과 건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선동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 역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설계 단위들의 임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해서 설계를 탄광지구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현대성, 편리성, 실용성의 요구에 부합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변혁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석탄공업 부문에 남아있는 낙후성을 털어버리는 데서 건설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여러 단위의 설계원들이 설계 창작에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서는 탄광마을 건설과 관련한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대한 기술 학습을 심화시키고 실력가들로 설계 역량을 튼튼히 꾸려 여러 탄광마을의 배치 계획

0: 일환과 설계안 작성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평양 도시계획설계연구소에서 해당 지형과 세대수에 따르는 밑이 살림집이 층수동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건설물들의 배치계획안을 책임적으로 작성했으며 평양 측량지질설계연구소와 평안남도 설계연구소에서는 지형 측량 및 지형도를 완료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미술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준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 안고 부강설계연구소, 평양건축계약 등의 설계원 연구사들도 탄광도시설계를 최상위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창조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 기술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파견단위의 3대 청량화를 추진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적극적인 두뇌전, 탐구전으로 단위발전과 생산장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 들어와서만도 수십 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창안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전망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에 활력을 부어주었습니다. 도에서는 3대 혁명 소조원들의 연구 조건, 생활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기술 개조, 기술 창조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이 펄피날론연합협소에 파견된 3대 혁명 전위들이 현장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촉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으며 청정기중기 전동기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흥남비료연합협소의 식용색소 제조와 령성기계연합협소의 대상설비 생산 성과에는 현장의 노동계급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간 이곳 3대 혁명 소조원들의 탐구정신과 창조적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천 마그네시아 공장, 도정보통신관리소, 백운산 종합식료공장의 소조원들이 내놓은 내산세멘트와 무인통신기계실 통합관리체계의 감시장치, 식료품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안들은 도입단위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함흥시와 금야군, 정평군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도 지역의 흔한 물류원천으로 해당 지역의 농업생산과 농촌살림집 건설, 지방공업공장의 생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혁신 성과들을 내놓았습니다.
0: 다음,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이 27일 임기를 마치는 국가회의 대의원들과 상봉했습니다. 상봉석상에서 그는 최근 연간은 러시아의 역사에서 인민의 운명과 직결된 결정적인 단계들 중 하나였다고 하면서 러시아 인민은 항상 외부의 도전적인 압력과 역사적인 시련들의 단결로 맞서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의 안전과 자주권, 정의를 계속 수호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의 적대 행위들에도 결정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적수들은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자 러시아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테러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전체 러시아, 즉 정부와 인민 사비는 특수군사작전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언령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은봉, 허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개인 후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개성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희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포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3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사리원 33도씨, 강계 32도씨, 원산 35도씨, 함흥 36도씨, 총진 29도씨, 해산, 남포 32도씨, 라손 28도씨, 대송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개성시는 새벽에 개인 후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희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7도씨, 33도씨, 해주 25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2도씨, 원산 25도씨, 36도씨, 함흥 25도씨, 37도씨, 총진 24도씨, 30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손 23도씨, 31도씨, 개성 26도씨,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새벽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조선중앙통신사 런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가 전쟁 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전략적 불안정 요소를 추가하며 불길한 전운을 짙게 몰아오고 있다. 7월 26일 주일 미군 사령관이라는 자는 일본 신문과의 회견에서 지난해부터 사령부 기능 강화를 위해 일본 주둔 미군 사령부에 200여 명의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모든 전투 기능에서 24시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호언장담에 나섰다. 지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위기가 발생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발생할지를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며 일본과 함께 가능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제철했다. 이것은 지난 시기 주로 일미지휘협정관리를 비롯한 행정적 임무만을 수행해오던 주일미군사령부를 실질적인 작전지휘권을 갖춘 통합군사령부로 재편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주일미군사령부가 지역에서 미군과 구투정국가 무력을 총지휘하는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미국은 주일미군을 재구성하여 통합군 사령부를 내오고 하와이에 미 태평양 사령부의 일부 작전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에 걸쳐 벌어지는 주일미군 재편성에서 기본 핵심은 지난해 3월에 발족된 육해공 자위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일본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유사시 미일이 공동작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저들의 해외 침략 무력을 독자적인 전시작전 능력을 보유한 야전 무력으로 더욱 강화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 기본 전투 무력으로 써먹자는 데 그 흉심이 있다. 이미 지난해 미국은 일본 주둔 미군 사령부 개편에 착수하면서 일본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우발 사태에 최전선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야당을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자위대가 미군의 지휘 밑에 끌려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연발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한국에 투입하는 핵심 중원 무력이 주일 미군이라고 할 때 이 전쟁사령부의 처치가는 관역이 다름 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적들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오늘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은 한국 괴뢰 군부 깡패들과 함께 조선반도 작전 지역에서의 전쟁 지속 능력 확대, 장기전에 대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지속지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미일한 3자합동참모본부 의장회의판을 벌려놓고 다령역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에이지를 지속 실시하는 것을 비롯한 3자안보협력 강화를 또다시 재창해 나섰다. 우리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절대불변의 적대적 의사를 려과 없이 노출시키며 대규모적인 공격무력 및 장기적인 고강도 작전능력 구축에 광분하는 미국의 발악적인 군사모험주의적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적 핵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 진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불가역적인 최종 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하고 있다. 과거 일본의 진주에 있으면서 조선 전쟁을 주관하였던 미 극동군 사령부가 스디슨 패배로 하여 패전 사령부로 락인시키고 종말을 고한 역사가 있다. 주일 미군 사령부의 전쟁 사령부의 로의 변신은 곧 수치스러운 패전사령부의로의 직행길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을 보내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혁명의 전진을 저의하는 곤란은 의연하지만 우리 당은 거창한 건설의 대격전으로 해마다 문명붕의 쇠고리를 일도 세우고 자랑찬 변혁상을 안아오며 우리 인민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한 웅대한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기자 만난 국가설계총국 책임부원 현도경 동무는 우리 당의 인민관, 창조관, 미래관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주체건축의 자랑스러운 새 경륜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특출한 영도실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김영훈 총재님께서는 평양시 어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첫해 성과에 탈의하여 화성지구에 현대적인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흉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김영훈 총재님께서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신 화성지구 1단계 건설과 관련한 형성안은 무려 1630여 건, 2단계 형성안은 군 1000 건, 3단계 형성안은 무려 660여 건에 됩니다. 이렇듯 많은 분을 들이시어 형성안을 선색 없이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경려는 총수단님께서는 몸소 건설 현장을 찾고 찾으시어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에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1주의 건축 이념이 철저히 표현되도록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진정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은 구웠던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호의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시고 경려는 총수단님께서 해마다 우리 인민에게 희한한 이상거리를 안겨주시려 지지우신 밤 이어가신 험한 길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0: 인민을 뜨겁게 품어안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은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전국 인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의 획기적인 개변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통익하게 설계하고 전진의 새 표대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대상건설과 함께 석탄공업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고 탄광마을들을 일신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기 위한 문제를 중요 의정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방향적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설계총국부원 표형국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시킬 때에 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우리 국가설계총국에서는 탄광 도시설계 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하게 될 탄광마을 지역들의 지질조사와 건설부지 확정이 끝난 데 기초하여 살림집 배치안과 형성안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탄광마을 건설과 관련한 세계적인 발전 추이와 설계 자료들을 수집, 연구하고 좋은 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면서 탄광 도시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분투하고 있습니다. 종룡 인민을 위함이라면 도로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한대 별도 따오실 우지를 지니시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시는 경의하는 청주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모지않아 전국의 탄광마을에는 행복의 길천지가 펼쳐지게 될 것이며 이 땅 외 인민의 심장으로 터치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 중앙사진전람회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천지개벽된 저국의 서우북변 위아더 지구가 각계층 근로자들의 관심 속에 억류 전시관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평양 경원대학 학생 박미연입니다. 사진 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위아더 지구를 우리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시켜주시고 다시만 사랑을 돌려주신 경려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부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5: 평양 교원대학 학생 최문예입니다. 멀리에

0: 탁월한 용도가 아나온 거기한 조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1: 당주왕위원회의 제9기 제2차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에서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중앙기관 정무원들과 각지 일꾼들 근로자들이 7월에도 수많은 설비와 자재, 노동보험 물자 등을 마련해서 중산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탐광들에 보내줌으로써 생산자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석탄전선이 들끓어야 인민경제 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성중앙기관의 일꾼들이 탄광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뛰쳐나섰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자원개발성, 수산성, 잠업비단공업국의 일꾼들은 형봉탄광, 덕천탄광, 월봉탄광에 나가 탄광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했습니다. 석탄전선을 돕는 것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이따있다는 확고한 관점 밑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건성, 국가관광청국, 혁명사족지도국, 민족유산보호국의 정무원들도 서창청년탄광, 덕성탄광, 제남탄광에 만원량의 탄차 비아린과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어 탄부들의 증산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상업성, 정보산업성, 양곡관리성, 간속지건설국, 평양건설위원회에서는 석탄 생산을 늘리는 데서 절실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러가지 부속품과 노동보험 물자를 남독청년탄광, 인포청년탄광, 송남청년탄광에 지원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지방공업성, 채취공업성, 노동성, 국가건설감독성, 대외경제성, 건설건재공업성, 혁명사적지건설국, 인민봉사지도국의 일꾼들은 탄광들의 생산 활성화에 필요한 자재 등을 해결해주어 석탄 생산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석탄 부문에 대한 지원 열기가 고조되는 속에 육해원성, 전력공업성, 경공업성, 중앙은행, 국가검열위원회, 국가회사감독국에서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하여 확보한 지원 물자들을 탄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수천 척 지하막장에서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탄부들과 한 전호에 선 심정으로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들을 비롯한 시안의 수많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각종 자재와 소공구들을 강동탄광, 흥룡탄광 등에 넘겨주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지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 물자들을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탄부들의 증산투쟁에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2: 전국 세민특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저성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저성건재협의회 주최로 28일부터 30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세멘토 생산 잔성과 질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강용적 과업을 받들고 나라의 건재 수요에서 주되는 몫을 차지하는 세멘토의 질 양적 창성을 위한 연구 과정에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공유 일반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가과학원, 상원세민투연합기업소, 평양건축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80여 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로라 분석에 의한 현대적인 분쇄공정 확립 등의 제안들이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발표회 기간 복합첨가제를 이용한 세민투 생산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강의도 있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해당한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1: 다음, 팔레스티나 국민이사회 의장이 28일 성명을 발표하여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포감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동안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파괴 행위를 일삼으며 수십 세대의 팔레스티나인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하면서 이를 강점 영토에서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영토 병합을 다고치기 위한 책동으로 낙인 단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헤브론과 라말라오에서 부당한 구실 밑에 팔레스티나인 살인집들을 허물어버렸으며 이스라엘 국방상이라는 자는 한 피난민 수용소에서 팔레스티나인들을 내쫓고 거기에 군대를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정숙 강철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모레까지

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곤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종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 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개인 후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와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개성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리고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송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희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포시는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3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사리원 33도씨, 강계 32도씨, 원산 35도씨, 함흥 36도씨, 총진 29도씨, 해산 남포 32도씨, 라손 28도씨, 대성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개성시는 새벽에 개인 후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반개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희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 것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7도씨, 33도씨, 해주 25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2도씨, 원산 25도씨, 36도씨, 함흥 25도씨, 37도씨, 총진 24도씨, 30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손 23도씨, 31도씨, 개성 26도씨,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겠으나 새벽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비옥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영적인 전투정신과 거상한 정치도덕적 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처선들에 억척같이 서 있습니다.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위대한 혁명용도의 처식이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일꾼들에게 하신 간곡한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우리 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우리는 지난날 군력이 약해서 나라를 통째로 잃고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피눈물 나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 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는 것이 오늘의 오묘한 현실이며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경리하는 전비서 동지. 자자구구 새길수록 한나라 한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부흥본영이 어떻게 지켜지고 담보되는 것인가를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위대한 혁명용도의 날과 달들이 이 땅의 장엄이 흘렀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 강권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 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으로 억세게 키울 때 대하여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참된 애국군인. 이 고귀한 가르치심에는 우리 혁명 무력을 명실공히 주체 혁명 여부를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제일 졸사대로 우리 당의 억척의 지지점으로 비상이 강화해 나가시려는 절세비인의 숭고한 뜻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효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 무력은 초남무족의 혁명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었으며 우리의 자비적 국방력은 더욱 철통같이 장성 강화됐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도구 촐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군사력을 키운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업적 중의 업적입니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욱축불변의 신념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진두에서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국가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시었습니다. 천재적 예지와 비범특출한 용도력으로 우리 인민과 후대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 주시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 시대를 펼쳐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용광의 군기들을 폴폴 휘날리며 나아가는 최종의 전투대오들의 늠름한 모습과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인 웅건 장대한 절대병기들의 모습은 절세 위인을 높이 모시어 초나 제일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혁명 무력이 새로운 발전 면모와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 국가 특유의 제일 국력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군력 강화의 대성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터쳐 승리의 혁명을 불러오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의 자욱을 우리는 삼가 더듬어 봅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을 찾아 쉼없이 이어가신 멀고 험한 길들과 풍랑 사나운 대길들, 바람세찬 하늘길들에는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온 녹과 심혈을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용장의 혼신의 만당 사연이 묵묵히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려 중중촉촉 막아서는 시련의 천만 거미들을 불굴의 의지로 강행 돌파하여 오신 경량은 총비서 동지의 눈물겨운 애국 혼신과 불함없는 공격 정신에 비해서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경량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부차대회에서 하신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청화 보고에서 제일 중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용구적으로 다진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 핵무력 정책이 전 재민의 총의를 반영한 공화국 법으로 채택된 것은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로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조강경 노선을 선포하고 우리의 핵을 놓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손을 그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화성길을 끊임없이 걷고 계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지난 3월에 만도 구축함 최윤호를 방문하시오 함선 고분대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해 작전수행 능력 평가 시험 공정을 요의하시고 조선인민군 저격수의 날에 주마하여 진행된 사격 경기를 관람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군수 생산 실태를 요의하시고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된 데 대한 만족을 고두 표시하시며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 노동계급에게 사의를 표하신 경량은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은혜, 리종임 동무들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내에 때려부실 수 있는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있는 공화국 무력의 무진막강한 모습은 이 땅의 혁명 무력 강화에 위대한 새 시대를 창업이 펼쳐주신 경량은 김정은 동지의 령도의 혁명성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우리 군대의 제일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 사상적 중심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경량은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 무력 령도의 전기간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참단 혁명 전사로 키우기 위하여 불면불의 심렬과 러고를 바치셨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정일 주야를 군권술의 총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전군의 당의 유일적 륜군 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 대한 사상, 어중급 7년대 칭호 장치 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이 믿음직한 초크대, 옥쪽의 지지점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군권술 사상 이론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투루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고 결심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는 제일 강한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 경량은 총비서동지께서 세교하신 군 용도의 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경량은 총비서동지께서 인민군 구분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군인들에게 총진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운에 대해 세겨주신 사실,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훈련에서 형식주의, 거정격식화, 못다기를 없애 들어가신 감동 깊은 사실들은 우리 군대가 어떻게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올해의 3월에 만도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화력타격 훈련과 법용 땅구병 구분대들의 협동 공격 전술 연습을 현지에서 보아주신 것을 비롯해서 포연설인 훈련장들이 계시면서 일당백의 만능의 싸움꾼들을 육성한 데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과 함께 군대의 각급이 당의 훈련 혁명 방침을 틀어지고 실전 환경에서의 실용적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자식 전개할 때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의 강철의 부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이 휘추가는 개척로를 밟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용감히 진군할 것이며 원대한 목표를 향한 조선의 시간은 멈춤없이 흐를 것이라고 오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능성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불패성을 위하여 당제 구차대가 이뤄준 새 시대의 투쟁으로 힘차게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종룡 휘세위 천출비인이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우리 혁명 무력은 공화국을 옥척으로 또받드는 불패 무력으로 끊임없이 장성강화 될 것입니다.
0: 불패의 군력 위에 인민의 존엄과 명예가 있다는 그침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적대 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압력에도 불안이 없이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위한 준비한 결단들을 단호히 내리시며 완강히 교린에 나가시는 희세의 전출명장 경례하는 김종원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 무력의 역사, 강대한 조국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전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중하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에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려가는 우리인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하여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호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7월 31일 금요일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종론 혁명하는 시대를 싣고 경원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북청년 탄광에서 내장량이 큰 세갱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소식과 청진철도국에서 농포, 태산, 신건, 님대 철길 공사를 힘있게 진척시키고 있는 소식, 그리고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에서